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프란츠 레할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가운데 Deines mein ganzes Herz,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와 랄프 바이커트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쌀쌀해질수록 손끝이나 발끝처럼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곳부터 추위를 느끼게 되죠. 생각해보면 일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말보다 작은 어떤 그런 위로들에서 배려들에서 더 위로를 받고 또 제때 밥을 챙겨 먹고 따뜻하게 입고 피곤하면 좀 쉬어주는 것처럼 이런 사소한 것들이 또 우리를 지켜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 몸의 끝도 잘 챙기시고 평소 그냥 지나쳤던 그런 내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 끝을 그런 구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영화 디어헌터 가운데 카바티나 보내드렸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

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강소영님이 아이들 챙기느라 늘 가장자리로 미뤄두는 존재가 남편인 것 같아요. 간밤에 작게 다퉈 마음에 걸렸는데 저녁에 소주 한잔 하라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이는 중입니다.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잊게 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해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그쵸 자식들한테 밀려서 뭐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조금 좀 소외감도 느껴지고 서운함도 느껴지고 하시는 아빠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구석에 밀려있는 남편분들 오늘 한번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맛있겠네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차트리안의 관현악 모음곡 가면무도회 가운데 왈츠 보내드립니다. 네메예르비가 주현은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아람 하차트리안의 관현악 모음곡 가면 무도회 가운데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네메이르 비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희님이 이 곡 들으시면서 아름다움과 불안이 함께 춤추는 듯한 선율 이렇게 남기셨는데 우리 야당님들은 정말 음악을 듣는 그 감성이 남다릅니다. 그러다 글도 너무 잘 쓰시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답니다. 또 오늘은 멀리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아비르님은 방글라데시에서 듣고 계시다고 소식 남기셨고요. 달콤 여우님은 남고비 사막 여행 중이라고 지금 친구랑 후배랑 몽골 남고비 사막 여행 3일차라고 주셨습니다. 광활한 자연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찔끔 난다고 하셨는데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안전한 여행 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은 익어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함께 있는 계절이다. 단감은 가을볕 아래 서서히 익어가고 나무는 잎을 떨구며 시냅으로 몸을 비운다. 가을은 무언가를 더하면서 또 덜어낸다. 가을을 건너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한쪽은 홍시처럼 농익고 다른 한쪽은 낙엽처럼 떠나가기도 한다. 언뜻 반대되어 보이는 두 현상이 가을에는 동시에 일어난다. 익어가며 더욱 짙어지는 것이 있고 떨어져 나간 뒤에 생긴 빈자리로 인해 더 눈에 띄는 것도 있다. 여름 내 우리를 감쌌던 뜨거움과 습기가 거치고 나면 높고 맑은 하늘 아래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습을 나타낸다. 이사하며 데려갈 물건을 추리고 사라진 집의 마당을 지키던 감나무를 떠올리고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며 지나간 사랑을 되돌아본다. 버릴 것을 고르는 동안 무엇을 끝내 버릴 수 없는지가 드러나고 떠나보낸 다음에야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중에서도 가장 또렷해지는 것은 기억이다. 기억을 돌보는데 마음을 쓴다. 한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하루를 더없이 소중한 순간으로 되살리고 잊고 싶지 않은 기억에는 닻을 단다. 단지 지난 것을 되새기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바라보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바를 깨닫는다. 기억을 쫓는 길에는 슬픔이 발자국같이 뒤따르지만 그것을 견디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누구는 가을 야구와 프로 배구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정성껏 자몽청을 만든다. 단감을 먹고 긴팔 셔츠를 꺼내 입고 레코드판을 건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친구를 만난다. 소박하고 구체적인 일상으로 슬픔을 다룬다. 슬픔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다만 슬픔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킨다. 잘 먹고 잘 걷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가만히 있기.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마저 하나의 방어가 된다. 고독과 우울이 한껏 농익어 심장 위로 쿵쿵 떨어질 때 우리는 책을 가까이 한다. 쓰는 이가 저 고독과 우울의 무게로 금이 간 심장을 내어보이면 읽는 이는 그 틈을 들여다보며 거기에 자신을 포개어본다. 우리는 모두 상실을 겪고도 살아가고 떠나보낸 뒤에도 다시 사랑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이들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틈이 있기 때문일 테다. 우리의 가을이 맘껏 금이 가길. 기도 균열이 넓어져 길이 된다면 우린 만날 것이다. 잊고 떨어지고 다시 남는 것들과 함께 그랬으면 좋겠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영화 가을의 전설 OST 가운데 The Ludlows, 제임스 호너의 음악이었습니다. 배로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손주바보님은 제가 듣고 싶었던 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성동혁, 최시온, 차유호 등 17명의 작가가 함께 쓴 책 슬픔을 방어하기엔 방어가 최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을은 익어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함께 있는 계절이다. 저는 이 첫 문장부터 딱 마음에 꽂혔어요. 무언가를 떠나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소중했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일 때가 있죠. 저는 또 이 슬픔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참 좋았어요. 슬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잘 먹고 걷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또 친구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슬픔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 하, 그래요. 슬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슬픔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다른 것에 다른 곳에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채워넣는 거죠. 가을에는 익어가는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할 것과 이제는 놓아주어도 될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이 계절을 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가운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 그리고 알렉산더 빌루마니스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가운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 그리고 알렉산더 빌루마니스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그리그의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4권 작문호 47을 마무리하는 7번째 곡을 만나봅니다. 제목은 엘레지입니다. 엘레지는 뭐 애가 혹은 비가라는 뜻인데요. 조용히 노래하듯 이어지는 선율의 쓸쓸하고 애잔한 정서가 배어있는 작품입니다. 4권에서는 즉흥적인 왈츠부터 서정적인 멜로디 또 노르웨이의 민속 춤까지 다양한 표정의 음악을 만나봤는데요. 그 마지막을 이렇게 차분하고 사색적인 곡으로 끝맺습니다. 그리그의 엘레지,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들어봅니다.

정말 이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4권 오프 47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곡 엘레지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브람스의 왈츠 15번 A플랫 장조입니다. 이 곡은 9390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많이 듣던 번호죠. 9390. 에리카 모리니의 바이올린, 미카엘 라우하이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브람스의 왈츠 15번 보내드렸습니다. 에리카 모리니의 바이올린, 미카엘 라우하이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움브라 마이프,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테너 이동규가 노래하고요. 얀 첼르페키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가 함께 연주합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노래 얀 찰리페키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소고기 하면 하하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로사바야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예쁜 가을 하늘 보며 생방으로 아름다운 음악 들으니 참 좋네요.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퇴근 후 저녁 시간 호수 산책하면서 듣는 애청자인데 한국으로 휴가 와서 듣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 하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사과랑 김치찌개, 굴 순두부 많이 먹고 매번 제 방으로만 듣던 와글와글 퀴즈도 참여하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방으로 또 고국에서 들으시니까 특별하시군요. 오늘 퀴즈 꼭 참여하십시오. 자, 오늘 1부 마지막 곡은요,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11번 D장조 가운데 2악장 운 포크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죠. 마르타 아르헤치의 피아노, 유역 펠버가 주의하는 비텐베르 칸모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모든 인쇄 가능.

0: 주문 간편한 사모네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사모네드 피아.
1: 클린더 주문도 역시 사모네드 피아.
0: 국민 인생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이병률 시 노양심곡 꽃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

0: 꿀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1: 명

0: 위탁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찾아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김보미 지휘 수원 시립합창단의 합창음악극 행복시계방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계를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해가는 이야기를 합창과 극으로 풀어낸 작품이죠. 수원 시립합창단 주니어 콰이어 프로젝트 팝스 앙상블이 함께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파젤사의 피아노 리사이트 열립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파젤사의 작곡의 새로운 삶, 재즈 판타지 등을 들려줄 예정이죠.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하슬라 국제예술제 피날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아드리앙 페르슈용 지휘,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협연으로 뱅상 댕리의 프랑스 산골 선율에 의한 교향곡, 드뷔스의 바다 등을 연주하죠.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강릉아트센터 사임당 홀입니다. 문화예술복합공간 평창동 1번지 아트하우스의 개관기념 살롱 콘서트가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리사이틀로 열립니다. 게스트 아티스트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함께하죠.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1시 평창동 1번지 아트하우스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레미아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 보내드렸습니다. 트럼펫은 모리스 앙드레 그리고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신혜숙님의 신청곡인데요. 조르다니의 까로미오벤 나의 다정한 연인,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노래, 그리고 호세 테레도실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조르다니의 까로미오벤, 나의 다정한 연인,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노래와 호세 테레도슬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신혜숙님의 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도 내국의 힌트막이 가리키는 하나의 단어인데요. 곡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정답이 또렷해집니다. 자, 몇 번째 힌트에서 맞히실 수 있을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막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차버 플루트 마술 피리 가운데 자라스트로의 아리아 In diesen heiligen Hallen 이 신성한 전당에서는 보내드렸습니다. 아우, 낮고 깊은 음성 베이스 바리톤 마르코 스핑크의 노래였고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자, 이 깊고 낮은 베이스의 목소리는 신전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자라스트로입니다. 그가 지키는 신전에는 이성과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이 모여드는데요. 즉흥적이고 분노에 찬 밤의 여왕의 라이벌인 이 자라스트로가 상징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퀴즈를 내기 위해서 이 힌트막을 준비하신 우리 이덕우 PD님이 참 이것스럽습니다. 자, 두 글자의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막도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12세기 독일의 수녀이자 작곡가였던 힐데가트 폰 빙헨이 작곡한 대표적인 중세 성가 보내드렸어요. 그레고리안 성가 계열의

감성선가였는데요. 모노포니 음악이죠. 오 비르투스 사피엔티에, 중세음악 전문 앙상블 세쿠안티아의 노래였습니다. 오 비르투스 사피엔티에, 자 라틴어로는 오 이것의 힘이여 라는 뜻입니다. 사피엔티에의 뜻이 오늘 퀴즈의 정답인데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어려워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혹시 이 두 곡으로도 이미 정답을 아신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세 번째 힌트 음악 듣고는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힌트 음악 보내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고요. 주빈 메타가 주연한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퀴즈의 세 번째 힌트 음악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세요? 아내에게 배신당한 왕이 있었어요. 그 뒤로 매일 밤 새로 아내를 맞아서 다음날 아침이면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헤라자데라는 여인이 스스로 왕의 곁으로 가요. 그리고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죠. 가장 궁금한 대목에서 딱 멈추고 왕은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처형을 하루 또 하루 미루게 되고 그렇게 천 하룻밤이 흘러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천일야화, 우리가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죠. 이 아름다운 여인 세헤라자데의 이것이 정말 돋보이지 않나요? 결국에는 목숨도 건지고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칼도 힘도 아닌 이야기 하나로 말입니다.

그녀가 가진 무기, 가장 강했던 무기는 바로 이것이었죠.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경험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지식과도 비슷하지만 지식 그 자체는 아니고요. 현명한 선택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우리말로는 사랑니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니를 영어로는 사랑니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의 이라고 합니다. wisdom tooth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wisdom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말로 무엇일까요? 또 유명한 또 여성의 이름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명한 분들도 많아요. 혼성그룹 샵의 멤버로 데뷔한 뒤에 솔로 가수와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두 딸 테리, 엘리의 엄마 이땡땡씨, 개그우먼이자 방송인 박준영의 아내 김땡땡씨, 그리고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로도 함께했던 배우 한땡땡씨. 네, 아마 주변에 이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에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웠지만 자, 이 대목에서는 아주 쉬워지셨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 힌트막은요. 헨델의 대관식 찬가 가운데 사제 자독 준비했습니다. 1727년 영국 조지 2세의 대관식을 위해 쓰인 곡으로 지금까지도 영국 대관식마다 울려 퍼집니다. 음악 속 사제 자독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왕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시죠? 솔로몬의 이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막으로 헨델의 대관식 찬가 가운데 사제의 자독을 사이먼 프리스턴의 오르간, 트레버 피녹이 주연한 잉글리시 콘서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콰이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 송수경님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지식을 채우기에는 급급했으나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삶의 경험과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지혜로워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지식과는 또 다른 것이죠. 지혜가 참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 호명할게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2618번님, 또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921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1933번님 세 분은 모바일 쿠폰 받게 되십니다. 세 분 다 정답 지혜 맞춰주셨네요.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네, 오늘 어려웠나요? 퀴즈가 좀 지적인데요. 이어지는 곡은요. 미네르바의 가을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헨델의 파사칼리아를 요한 할볼센이 편곡을 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사칼리아와 사라방드 준비했습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핑커스 커만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아, 라이브 음원이었네요. 저는 들으면서 라이브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마지막에 박수 소리가 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원래는 헨델의 음악인데요. 아, 요한 할볼센이라는 작곡가가 이 두 대의 현악기가 아무 반주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곡을 해놨죠. 굉장히 자주 연주됩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또 비올라와 첼로가 함께 연주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두 명의 스트링 연주자가 무대에서 뭐 피아노 반주나 아니면 오케스트라 반주 없이 이렇게 완벽한 화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드라마틱한 곡이어서요. 사랑받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핑크 주커만의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주커만은 원래는 바이올리니스트지만 비올라도 연주하고 또 지휘도 하는 아주 만능 음악가죠. 미네르바 가을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곡 더 듣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밀레 케르빈인 코로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곡인데요. 테너 카를로 베르곤지가 노래합니다.

0: 프란스 페터 슈베르트의 밀레게르브닌 코로, 우리에게는 자장가로 익숙하죠. 테너 칼로 베르곤지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소리가 만듭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7: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8: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7: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9: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7: 전
8: 이번에도
7: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0: 여행.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1: 10월 오픈 때 가보자.
1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1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3: 너무 좋아요. 유후,
1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3: 완전 좋아요.
1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4: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런던의 길 한복판. 앨리스와 댄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봐요. 그리고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더 이상 타인일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길가의 경적 소리처럼 예고 없는 운명을 직감합니다. 안녕 낯선 사람, 안녕 나의 사랑.

그거 기억하세요? 이토록 운명적인 첫 만남 후에 앨리스는 데니 식빵 테두리를 잘라 만든 샌드위치에서 매력을 느껴요. 식빵 테두리는 누가 잘라줬대? 사랑은 가끔 어이가 없을 만큼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것. 여러분의 오늘도 그렇게 사소한 행복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문라이트 중에서 들었어요. 주밥주밥 그러네요. 행복해지는 듯한 그런 음악. 바바라 루이스의 헬로 스트레인저. 안녕 낯선 사람이네요. 네, 오늘은 영화 클로저 얘기로 시작해봤어요. 아, 클로저가 이렇게 로맨틱한 영화였나? 오늘 오프닝은 참 좋은데요.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은 연극 클로저의 두 남자 주인공 레리와 댄, 오만석, 이도윤 배우의 초대석이 있는 날이에요. 네, 또 저희 체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연극도 클로저가 있습니다. 네, 연극 속 클로저의 두 남자 주인공이에요. 오만석 이도윤님, 오늘 쉬는 날인데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활짝 열어놨습니다. 네, 지금도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 중입니다. 오만석 이도윤 배우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 눈 호강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하신 분들도 네임보우 앱 들어오셔서 카메라 모양 버튼 꾹 누르면 뿅 하고 저희가 방송하는 모습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CBS 라디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첫 곡부터 참 좋아요. 유경주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또 오만석, 이도윤 배우에게 궁금한 점이나 연극 클로저에 대한 질문도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이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조강

네, 영화 러브 액츄얼리 중에서 린든 데이빗홀의 All You Need Is Love 듣고 왔습니다. 야, 이제 연극 클로저의 두 주연 배우 오만석, 이도윤 배우 모시고 얘기 시작해 볼까요?

0: 안녕 낯선 사람, 안녕 나의 사랑. 연극 클로저는 안나와 앨리스, 레리와 댄. 사랑이란 불안점에 매료된 네 남녀의 이야기예요.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은 연극 클로저의 레리와 댄. 오만석, 이도윤 배우가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믿기질 않네요.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 활짝

0: 열어놨거든요. 네, 카메라 보시면서 체험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어디 봐야 돼? 아, 여기 앞에.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우 오만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지금 클로저에서 댄 역할로 찾아뵙고 있는 배우 이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보이는 라디오인데 좀 꾸미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못 꾸미고 왔고 죄송합니다.
0: 아, 너무 귀여우세요. 앞으로 못 꾸미고 다니세요. 뭔가 멋지십니다. 두 분 함께 라디오 출연은 당연히 처음이고 네. 저랑 수개월째 호흡을 맞추고 계신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극장에서랑은 다른 느낌이네요. 두 분도 그러세요?
1: 네. 역시 그 최강 씨 그 무대에서 또 뵙는 네. 거랑 네. 여기 또 스튜디오에서 뵙는 거랑 네. 너무 다르네요.
2: 아, 맞아요.
1: 엄청
0: 어떻게 달라요?
1: 여유 있어 보여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네. 진짜 뭐랄까? 네. 그 안방마님.
0: 안방마님이요? 도윤 배우님은 어때요?
2: 근데 저도 진짜 아까 이제 강희 선배님께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되게 뭔가 좀 더 털털해 보이시는 느낌도 들고 이제 저희 이제 클로저 안에서는 항상 네. 더 소녀 같은 분이셨는데 네. 오늘은 진짜 더 말씀대로 여유가 더 잘 보이는
1: 그러니까요.
2: 것 같아요.
0: 이 와중에 네. 도윤님 목소리에 치인다고 은둔양 도토리님 와 클로저 보고 싶었어요. 조명수님 행복해 보여요. 너무 좋다 좋다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두 분 보라 최고예요. 강희 씨 표정이 겁나게 밝아서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아쉬워요. 기다리던 여행이 네. 왜 이런 거 있잖아. 기다리는 네. 여행이 성큼 다가온 느낌. 네. 벌써 끝날까봐 아쉬운 느낌. 제 말은 줄이고 네. 오늘 두 분과 청취자분들과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네. 궁금한 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먼저 클로저는 어떤 작품인지 또 두 분이 맡은 배역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뭐 아까 설명을 너무 네. 잘 해주셨는데 클로저는 네 명의 그 연인이 조금 서로 엇갈리게 된 또 엇갈린 사랑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원작은 연극으로 출발을 했고 그게 네. 동명의 영화가 나오면서 또 세간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네. 현재까지도 약 한 20여 년간 성황리에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0: 네. 맡으신 역할 그 오만성님은 네.
1: 저는 레리 역할을 맡고
0: 피부과 의사.
1: 예, 댄. 아, 그리고 예.
2: 네, 제가 맡은 댄은 이제 부고 전문 기자이고요. 네. 이제 소설가를 지망하고 꿈꾸던 네. 친구입니다.
1: 댄 역할.
0: 네. 네. 저는 안나 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사진 기자예요. 네. 네, 회차별로 세 명의 배우가 같은 역할을 연기하죠. 레리 역할은
1: 네.
0: 만석 배우님
1: 그리고 배수빈 씨 그리고 홍우진 씨
0: 연기 엄청 잘하시죠.
1: 네.
0: 댄 역할은
2: 이제 홍종현 배우님이랑 강영석 배우님이랑 저 이도윤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0: 네. 안나 역할은 저하고 그 뮤지컬 배우 리사님 네. 그리고 장희진님 함께하고 계세요.
1: 네.
0: 다른 배우들도 잘하지만 요건 내가 제일 낫다 하는 거 또는 나만의 레리 나만의 네. 댄 이런 캐릭터의 특징?
1: 아, 그래서 저는 남들이 잘하는 건 보이는데 제가 잘하는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0: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클로저도 안 보시고 지금 연극 얘기하시는 분은 되게 답답하겠지만 레리라는 인물은 피부과 의사지만 약간 변태예요. 네. 약간 변태성이 있죠.
1: 조금 뭐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인물이죠.
0: 네. 근데 그 레리란 인물이 약간 네. 어떤 딱 몇 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캐릭터예요?
1: 아, 글쎄요. 불쌍한 또 때로는 귀여운 찌질남.
0: 네.
1: 그러면서 좀 얄미운 구석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0: 오만성님 그 레리 캐릭터 자체는 내가 얘기해야 되네.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레리 캐릭터의 매력, 오만성님만의 매력. 도윤 배우가 얘기해주세요.
2: 네, 레리를 봤었을 때 네. 이제. 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미운 인물인데 네.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가장 뭔가 좀 솔직하고 순수한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관객분들이 되게 귀엽게 바라봐 주시는 네. 면도 있는 것 같고
1: 안 되겠네요. 이제 최강희 씨가 바라보시는 모습도 얘기하셔야겠네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전의 연극은 못 봤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레리라는 역할이 지금 이 시대에 좀 잘 맞지 않다. 너무 막 변태적으로 묘사된다 해서 네. 뭐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연극에서 레리는 네. 여태까지 클로저 연극

0: 중에서 가장 다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냥 그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 그 약간 되게 솔직한 그 민낯을 벌거벗은 민낯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오만성님이 네. 이상하게 한 두 번째 연극 공연했을 때부터 네. 이분이 첫 등장하시면은 그 채팅씬 있죠. 채팅 장면. 네.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만성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해도 나오기만 하면 웃어요.
1: 맞아요.
0: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2: 글쎄요.
0: 뭐 발견하셨죠? 아,
2: 뭘 발견?
0: 뭔가 이렇게, 네. 이렇게 버튼 같은 거.
2: 근데 관객분들께서 그냥 좀 그래도 좀 편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공연이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조금 숨쉴 수 있는 네.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구석을 제가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연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웃어주시고 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0: 이제 많은 분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령대가 20, 30대부터 5, 6, 7, 8, 10대까지 있거든요. 네. 그 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오셔서 보면 깔깔깔깔 거리면서 레디만 나오면 더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대뇌 네. 매력은 뭔가요?
3: 저 대뇌 매력은 이제 되게 순수한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봤을 때.
0: 그래 그렇게 대뇌 제 말 끊어서 죄송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연극을 보시면 사람들이 댄을 너무너무 나쁜 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둥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연기하시는구나.
3: 네. 저는 댄의 사랑을 되게 순수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만큼 순수하기에 약간 좀 찰떡선이 없게 보이기도 하는 것 때문에 네. 뭔가 좀 책임감이 없는 아니면 사회성이 조금 결여돼 있는 느낌이 전해지곤 하는데 네. 저는 댄을 연기하면서 이 순수함이 없으면 네. 이렇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하기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렇죠.
3: 네. 그래서
2: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게 도윤님만의 네. 그 댄 연기할 때 그 네. 매력인 것 같아요. 도윤 배우님하고 연기하면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댄의 사랑에 빠져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로맨틱해진다.
2: 저 네. 같아요. 경주마.
0: 왜요?
2: 경주마
0: 왜?
2: 이렇게 옆에 딱 가리고 네. 앞만 딱 보고 그 순간에 거기만 딱
0: 보고,
2: 보이는 거야.
0: 앨리스 있으면 앨리스만 네. 보고
3: 맞아요.
0: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두 분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 좀 해볼게요. 네 이도윤 배우님 첫 연극이신데 어떤 날들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대요. 가을엔 도윤님.
3: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네. 연습 기간에는 이게 제가 무대를 밟아보는 것도 처음이고 네. 이제 선배님들이 워낙 잘 하시고 좋은 연기들을 제가 눈앞에서 보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네. 힘들었었는데 공연 무대 설 때까지 다들 너무 정말 신경 써서 시간 내에서 도와주신 만큼 네. 공연에서 이제는 좀 더 뭔가 조금이나마 좀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해서 네. 지금은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매일 하고 싶어요.
0: 총 우리 전부 다 똑같이 횟수가 비슷한가요? 33회?
3: 네, 맞아요.
2: 그럴 거예요. 네.
0: 지금 한 그래도 7, 8회 정도는 한 거죠?
3: 네. 그렇죠.
0: 아쉽다고 아까.
2: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각 인물별로 다 트리플 캐스팅이다 보니까 4명의 역할이 3명씩 다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맞아요.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조합이 만나는 조합이 맞아요. 흔치 않으니까 맞아요. 더 뭔가 더 아쉬워지고 네. 예,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만성님 또 오랜만에 뵀어요. 지금 저는.
2: 네. 네.
0: 근데 우리 관객분들도 이 캐스팅을 아직 두 배우님 캐스팅으로 못 봤다고 한번 보셨나 봐요. 연극을. 근데 보라로 뵈니 더 궁금하네요. 꾸미님. 오늘도 님은 오만성 레리님도 너무 궁금해요. 네. 이분도 연극을 보셨는데 네. 23일에 오만성 레리 보러 예매했어요.
2: 감사합니다. 23일 특히 더 열심히 하겠네요.
0: 네. 초록색 우수님 앨리스가 없어 아쉽네.
2: 그러네요.
3: 그렇죠.
0: 네. 스케줄이 오늘 대신은 이제 우리 다 전부 우리 배우들은 다 여기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네. 또 이렇게 두 분을 초대하게 되어서 되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저희가 감사합니다.
0: 바람의 문화피러님 오만성님이 되게 좋아하는 개그 해주셨네요. 네. 오만회관에선 석사급이신 분 오만성. 밖에서 X 손으로 X 표시.
2: 예, 제 스타일이네요. 예.
0: 요즘 만성님 덕분에 극장이 만석이라고.
2: 예.

0: 근데 진짜 최강희 씨가 클로저에 출연하시게 되면서 그 진짜 객석이 가득 메워지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최강희 씨 파워인 것 같아요.
2: 최근에 전참 씨 나가서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더 많이 극장을 메워주고 계신데, 우리 또 내일 라디오스타 만성님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0: 아, 맞습니다. 네,
2: 네.
0: 그러네요.
2: 우리 홍보도 또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바쁘네.
2: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또더 좋은 대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0: 네.
2: 노래를 듣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좀 많이 소개해 보고 싶으니까 모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 네.
2: 아니, 일단 오만성님 배우 분이 신청해 주신 곡,
0: 네.
2: 네, 곡 먼저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0: 네네.
2: 영화 좋아하시고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0: 오늘 무슨 음악을 좀 들어볼까 하다가
2: 네.
0: 아무래도 오늘 연극 클로저 얘기를 좀 나누니까
2: 네.
0: 클로저에도 좋은 음악들이 많거든요.
2: 네.
0: 좋은 노래들 많아서 클로저에 나오는 노래 중에 그 데미안 라이스의 블로저스 더터라는 곡이 있거든요. 아주
2: 아.
0: 감미로운 음악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아, 이 노래였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그곡 준비해봤습니다.
2: 이곡 듣고 오겠습니다.
3: And so it is just like you said it would be. Life goes easy on me. Most

0: down for you. I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till I find somebody.
1: 네, 오만석 배우님 추천곡 클로저하면 이 곡이죠.
2: 네.
1: 영국에 못 들어서 좀 아쉬운데 데미안 라이스 더 블러스 도터 들으셨습니다.
2: 아, 근데 너무 좋은 게 이 네. 곡을 완곡을 틀어주시네요.
1: 그렇죠, 여기 네. 라디오니까.
2: 아, 너무 네. 좋은데요. 중간에 보통은 이제 듣다가 넘어가는데. 네. 네. 아, 그래요? 저희 얘기 나누면서 또 계속 음악이 들리는데, 네. 이게 완곡을 네. 오랜만에 완곡했습니다. 네.
1: 오랜만에 왕복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최강의 영화마 오늘은 사랑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대담한 얘기 연극 클로저의 두 남자 주인공 배우 오만성님 이도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2: 네.
1: 레리 댄과 본인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클로저 속 인물들 가운데 누구와 가장 닮았는지 이게 뭐예요?
2: 저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1: 프로 아니.
2: 그렇게 닮은 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 근데 만성님이 네. 연기하실 때는 레리가 되게 사랑꾼이던데.
2: 그래요?
1: 막 사랑이 네. 뚝뚝 떨어지던데.
2: 아, 그래요?
1: 네. 아니에요?
2: 그런가? 아니, 뭐, 아니 그렇죠. 예.
1: 아, 왜냐면 사랑을 좀 공허함을 느껴야 되는데 만성님하고 네. 연기할 때는 사랑을 받는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 만성님 네. 네. 그 레리랑 싱크로율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극 중에서 누구랑 가장 싱크로율 있나?
2: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1: 누구 한 스푼, 누구 한 스푼인가요?
2: 네, 네. 정말 조금씩 조금씩만 있는 것 같아요.
1: 누구야 너?
2: 이거 나랑 네. 닮은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해보면.
1: 그럼 만성님은 사랑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여기 네 명이랑 다 닮은 게 없으면.
2: 어떤 스타일이지?
1: 네.
2: 아주 닮지도 않았지만 네. 또 없는 것도 아니지. 조금씩. 예, 댄의 모습도 있고 예, 네. 물불 안 가리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1: 댄이었던 적은 있어요? 과거에?
2: 있었죠, 그럼요.
1: 앨리스였던 예. 적도 있고.
2: 그럼요. 예. 다 조금씩 다 있는
1: 거. 오래 살았다. 저도 그래요. 저도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2: 네네네.
1: 그러면 도윤님은?
3: 저는 처음에 봤었을 때 저도 똑같이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면
1: 네.
3: 0%라고 생각을 했고
2: 네.
1: 그러면서 그쵸, 처음에는
3: 네. 그래서 뭔가 좀 공감보단 이해로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1: 맞아.
3: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2: 네.
3: 점점 이제 저를 좀 더 녹여내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도 네. 지금은 한 30%는 되지 않을까.
1: 30%. 네. 아, 그 30%가 어떤 거예요?
3: 그냥 어쨌든
1: 순수한 거?
3: 네,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네. 어떤 다른 가식거리 다 제외하고
2: 네.
3: 순수하게 난 이 사랑이 좋아에 집착하고 목매달리는 모습이 제가 좀 많이 녹여내고 싶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 제가 봤을 때 도윤 씨는 30%가 아니라 한 70% 정도 녹아들은 것 같아요.
1: 아,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2: 네, 무대 위에서 진짜
1: 네. 왜? 진짜.
2: 네,
1: 근데 연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2: 네, 네. 저는 뭐 가끔 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가락동의 수산물 시장에 있는 화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도윤 씨한테 느껴요.
1: 느껴요.
2: 네, 네. 그 진짜 팔딱팔딱거리면서 그 순간에 막
1: 만성님이랑 연기할 때는 이렇게 네. 안기고 싶은 안정감을 느낀다면 네. 도윤님을 보고 있으면 네. 정말 그 느낌을 느껴요. 네. 이게 진짜 태어나서 아장아장 송아지 되게 기다란 송아지가 걸음만 네. 하려고 또 갑자기 막 달리는 느낌.
2: 네.
1: 맞아요. 그런 거 느껴요.
2: 네.
1: 아 그렇습니다.
2: 네. 아 그리고 지금 네. 라디오긴 한데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제일 1열에서 지금 도윤 씨 직관하고 있거든요.
1: 가끔 멍 때리게 되죠.
2: 아 그러니까 야 같은 남.

0: 남자가 봐도 너무 매력적이네요.
1: 저도 이렇게 밝은 데서 제대로 본 적 없어서 약간 네. 조각멍하게 되네요.
0: 어, 그러니까요.
2: 감사합니다. 오. 제가 두 분을 봬도 그래요.
1: 아유. 아, 거짓말도 잘하죠.
2: 어, 왜?
1: 아니, 이분은 순수한 분이시니까 네. 정말로. 어. 네. 어, 그리고 만약 내 딸이 안나예요. 캡틴 코리아님. 두 분은 레디와 네. 아니, 내 딸이 앨리스라고 해도 되겠다. 네. 두 분은 레디와 댄 중 누구를 만나길 바라시나요? 아. 그럼 여기 뭐 하여튼 뭐 여동생이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딸이나.
2: 저는 만약에 네. 제 여동생이나 와, 아니면 딸이 둘 중 네.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 네. 전 레디
1: 왜요?
0: 아, 아까 좀 많이 녹여 들어갔다고 했는데
1: 곁에 있었으니까?
2: 네, 곁에 있어주기도 하고 네.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더 섬세하니까 그리고 이 약간 연륜에서 묻어나는 여유가 사람을 좀 편안하게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는 이제 제 딸 아니면 여동생한테 상처만 주고 도망갈 것 같아서
0: 어, 근데 여기서
1: 순수하니까
0: 실제로 레디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대는 나이대가 비슷하다.
2: 어, 만약에 여동생이나 딸이 좀 완전 어린 편이면 네. 그래. 아예 댄을 만나봐라.
1: 네, 한번 만나봐라. 네.
2: 한번 만나고 대어야지 안다. 대어봐야 안다.
0: 댄을 만나서 댄을 레리처럼
1: 그러면은 어,
0: 교육시켜가지고
1: 만성님은요?
0: 저... 아... 저도 레리일 것 같아요. 레리 같은 남자 만나 차라리.
1: 다들 그럴 것 같아요. 댄 같은 사람 한번 어렸을 때 만나고 네, 네 레리 만나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로저란 작품을 두고 이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욕하면서 보게 되는 마성의 영화.
0: 맞아요.
1: 그만큼 얘기거리가 될 만한 대사들이 이런 대화가 할 네. 만한 게 많아요.
0: 맞아요.
1: 어, 그래서 이번에는 연극 클로저 속 대사들로 두 분의 연애 타입을 좀 엿보라고 합니다. 레리와 댄 대사는 두 분이 이제 직접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어, 네. 여기
1: 첫 번째, 네. 안나에게 앨리스와 있었던 걸 고백하는 레리의 대사.
3: 아, 이거 말하면 당신이 나 버릴 것 같은데 속이고 싶지 않아서요. 사랑하니까.
1: 하면서 네. 앨리스와 사실 바람 핀 건 아니죠. 헤어졌긴 하니까.
3: 네네네. 네, 네.
1: 근데 하여튼 그 댄의 여자친구였던 앨리스와 만남을 했다는 것을.
3: 네.
1: 아니지. 안나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3: 네,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뉴욕에 출장 갔다가 네, 잠깐 한눈 팔았다 이걸 이제
1: 맞네요.
3: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네, 네, 네.
0: 그게 참 이게 네. 솔직하게 본인의 과오를 다 얘기하는 게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2: 어렵죠.
0: 뭐, 만약에 뭐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다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만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게 서로가 나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모르는 게 약이기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는 게 병이기도 하고.
1: 그럼 만성님은 네. 사랑한다는 이유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건 용납이 된다.
0: 아, 저 고민입니다.
1: 네. 예. 웬만하면 요리조리 피해 가야죠.
0: 아, 그 거짓말하지 않는 선에서 안 할 수 있게.
1: 네. 네, 레리는 이제 먼저 자진냅새하는.
0: 그렇죠. 예.
1: 네. 네. 두 번째 연극 마지막 대사에 나오는 댄의 대사.
0: 네.
2: 있잖아. 앨리스가 나랑 사랑에 빠진 이유가 내가 식빵 끄트머리를 잘라서랬거든. 근데 사실 그날 하루만 그런 거였어. 식빵을 들고 있다가 찢어지는 바람에.
1: 앨리스가 그 도윤이 맡은 댄 역할에 사랑에 빠진 이유가 식빵 끄트머리가 잘라내서였다고 네. 하는데
0: 그런 이제 식빵 끄트머리를 잘라내고 먹을 정도면 상당히 섬세하고 네. 되게 그렇죠. 뭔가 잘 챙겨주고 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모습만 봐도 사랑에 빠진 건데
1: 네.
0: 사실은 그날 하루만 맞아요. 우연에 의해서 했던
1: 맞아요.
0: 건데
1: 근데 그 전에 둘이 네. 이제 신호등에서 멈춰 섰었잖아요.
2: 네.
1: 저는 이 대사 보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구나. 그냥 뭐 이미 뭐 좋구나. 저 사람이 이유가 없이 좋구나. 네. 라는 생각했어요. 두 분은 의외의 모습에 꽂혀서 누군가를 좋아했던 적 있나요?
2: 의외의 모습
1: 그러니까 뭐

0: 머리 넘기는 게 예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반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네. 뭐 넘어지는 게 엉뚱 맞아서 귀여워서 뭐라든지
1: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네. 아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0: 도윤님은 어떻게 사랑에 빠지시나요?
1: 아직 팔딱팔딱 거리시니까.
2: 아, 네. 저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신경이 쓰이는 지점이 생기게 되면은 약간 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데.
0: 아, 그냥 젖어들듯이.
2: 네, 젖어들듯이 좀 빠져드는 편인데. 네. 그러다가 한 번쯤 되게 웃을 때 화사하게 애기처럼 웃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1: 아, 지금 갑자기 그 세포들이 다시 깨어나면서 기억이 나기 시작한다.
0: 아, 이게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지 물어봐. 대답해야죠. 네.
1: 잘 웃어주는 여자.
2: 맞아요.
0: 남자들은 대부분 잘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이상하게 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잘 웃어주고 잘 대응해주고 응대해주고.
2: 맞아요.
1: 얼마나 고마워요.
0: 아, 네. 웃는 모습에 빠지시는군요. 근데 뭐 도윤님 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자면 도윤님 약간 강아지상 좋아하신다고.
2: 근데
0: 맞나요? 제가 들었던 거 맞나요?
2: 네, 한창 모르겠어요. 강아지상도 고양이상도 그냥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0: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2: 네, 근데 원래는 강아지상을 되게 좋아했었고 강아지상인 분들이 웃을 때 뭔가 제 취향이었던 것 같은.
0: 약간 무장해져서
2: 화사하게 강아지처럼
0: 맑게
2: 애기처럼 웃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그럼 만성님 여쭤볼까요?
1: 뭘요?
0: 어떤 상 좋아하세요?
1: 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그냥 잘 웃어주는 여자.
1: 네네.
0: 잘 웃어주는 사람 고맙다.
1: 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또 보통 그 아재 개그 많이 날리는 편이니까 좀 이렇게 잘 웃어주시면 아 너무 감사하죠.
0: 그거 웃어주는 거 진짜 사랑이에요.
2: 네. 아 인정. 네.
0: 이번에는 이도윤 씨가 사랑하는 영화 음악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을까요?
2: 제가 오늘 준비해온 곡은 이제 원래 이게 조블랙의 사랑의 영화에 들어가는 OST는 아니고 클립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노래 제목은 Just Two of Us입니다.
0: Just of Two of Us?
2: 네, 근데 이게 이제 원곡자가 아니라 커버 버전이어서 듣는 사람들은 좀 생경할 수도 있는데 제가 클로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장의 안나를 맨 처음 마주하고
0: 안나랑요?
2: 네. 다가갈 때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1: 이걸 떠올리기 위해서
2: 조블랙의 사랑에서 여기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엄청 눈빛이 우주에 들어갈 듯이 엄청 깊거든요.
1: 네.
2: 근데 저 정도 눈빛이면 안나한테 설득력이 있겠다. 나는 욕심에 제가 항상 연습실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를 듣다가 들어가서 연습을 했죠.
0: 여러분 도윤 배우님 나오시는 그런 날에 앞에 일렬에 앉으시면 이 눈빛 보실 수
1: 그렇죠.
0: 있습니다. 저 봤어요. 봤어요.
1: 네.
0: 네, 이 곡 듣겠습니다. Just Two of Us, Kawaii 45, Sweet Cocoa가 부릅니다.

0: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0712님, 오만석 배우님, 제가 오래전에 해화동 중국집에서 일할 때 주문하신 메뉴 말고 짬뽕으로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죄송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먹겠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뜬금없지만 반가워서 문자 남겨봅니다.
1: 아, 진짜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0: 근데 충분히 그러셨을
1: 네,
0: 거예요.
2: 맞아요.
1: 어쨌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시간 정말 무슨 일이에요? 두분 가실 시간이에요,
1: 아,
0: 이제.
1: 벌써요?
0: 최강의 영화마 오늘은 클로저 두 주인공 오만석 이도윤 배우님과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오셔서 어땠는지.
1: 저는 사실 CBS 방송국에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근데
0: 네.
1: 너무 그 스튜디오 오니까 막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고
0: 네.
1: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시면
0: 진짜요?
1: 네, 한번 더 오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0: 와.
1: 네.
0: 도윤 배우님.
2: 아, 저는 살면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처음 느껴봤습니다.
0: 네.
2: 뭔가 정말 쉴 새 없이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끝난다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아쉽고.
0: 그러면 도윤 배우님도 나중에 목소리 너무 좋다고 청취자분들이 난리가 아닌데 다음에 스페셜 DJ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어요?
2: 아, 그럼요. 저는 당연히 불러주시면 언제든.
0: 와.
1: 아, 근데 진짜 목소리 몰랐는데 너무 좋네.
0: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2: 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는데요. 그 좋은 목소리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많이 찾아달라고 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오늘 이제 강희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덕분에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 보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해와 이제 S24 스테이지 2에서
0: 네,
2: 항상 뵐 수 있으니까요. 네, 또 다시 금방 앞에서 인사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1: 네. 우리 최영음 청취자 여러분, 최영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연극 클로저도 12월 초까지 하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고 또 무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네. 두 분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0: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최영음에서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연극 클로저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안녕 낯선 사람, 런던 한복판에서 첫눈에 반한 순간 시작된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대담한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그대별처럼 시사회도 초대할게요.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빛이었던 두 사람의 15년에 걸친 사랑의 궤적을 그린 러브스토리예요. 시사회 날짜는 23일 금요일 저녁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클로저 또는 별처럼 이렇게 달고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본인 성함도 꼭 넣어주셔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최영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세요.

0: 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7: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6: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7: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6: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7: 10월 오픈 때 가보자.
6: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네, 두분 보내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걸 처음 체감하네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두 분, 이도윤 배우, 오만석 배우님이 둘다 좋아하시는 영화예요. 비긴 어게인 중에서 애덤 르바인 로스트 스타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0: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와 엄마가 나란히 걸으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요. 바람이 쌩 부네. 추워? 아이도 엄마를 보며 묻습니다. 엄마는? 엄마 추워? 엄마는 추울락말락한데? 라는 대답에 아이가 웃죠. 추울락말랑? 말랑말랑? 10월에 들어서니 바람이 갑자기 쌀쌀해졌죠. 추울락말락하고 있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얼어서 굳어있지 않고 마음이 말랑해질 준비 말이죠. 추워도 우리 안에 다정함이 버티고 있으면 세상이 보드랍고 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이 웃음처럼 말랑말랑한 우리 안에 다정을 키워볼까요?

0: 그럴 때마다 토이의 곡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최선아인데요. 어제 방송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수영 DJ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연말까지 진행을 대신 제가 맡게 됐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요. 프로그램 홈페이지 공지사항 딱 눌러서 들어가시면 올려놨고요. 레인보우 통해서는 홈버튼 누르시고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응원과 위로 보내주고 계셔서 아마 수영 DJ에게도 큰 힘으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녀가 비운 이 자리 제가 잘 메꿔서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현준하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 뵈니 좋아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복직하고 지금 출근한 지 3일 채 되는 날 네, 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오프닝에서는 말랑말랑 출랑말락해진 날씨 얘기를 좀 했는데 박시희님 울손녀 말랑이를 엄청 좋아해서요. 동영상 볼 때 같이 보는데 저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네 여러분 말랑말랑 추위에 지지 마시고 마음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 많이 나눠주시고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최선아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소녀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박기영의 시작, 이소라의 첫사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후에 돌아온 거라 제가 육아휴직하는 동안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끼리 듣고 있었다니 오랜만에 들으니까 저도 힐링되는 느낌이 듭니다. 장군님 누구신지? 하셨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갑자기 나타났고요. 3개월간 진행을 대신 맡았습니다. 누구냐면요. 채소할 때 채자로 유명한 채선아라고 하고요. 순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수영 씨 소식 들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어제 이어서 율리따님, 또 8797님, 6372님도 곧 나으실 거다, 지나갈 거다, 꼭 회차에서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소식이든 들려오면 10만 식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겠습니다. 다음 곡도 수영 씨를 응원하는 곡으로 준비돼 있어요. 5399님이 청해 주신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요. 8342님이 청해 주셨어요. 소녀시대의 힘내.

노래가 다 가을가을한 것 같아요. 둥글둥글님이 청해 주신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1653님의 신청곡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오늘 아침은 가을이 아니라 초겨울 같은 바람이었어요. 진희님. 그러니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을 잘 즐겨봐야겠습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1182님, 피천득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죠. 나이를 세어 무얼 하랴.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되뇌입니다. 무엇이 걱정이랴. 나는 10월 속에 있다. 좋은 말인데요. 10월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DJ 관련해서 오늘 지금 막 소식을 접했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의 간호를 위해서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됐습니다. 5515님, 다 이겨내고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함께 할 거예요. 최선아 아나운서님,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임무가 막중하고 다행이다님도 응원 보내주셨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수영님도 곁에서 식사 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셨네요. 임재범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8208님이 청해 주셔서요. 듣고요. 그 전에 정인님, 정인의 오르막길 2949님 함께 듣죠.

0: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곡이었습니다. 3035님이 청해 주셨고요. 앞서서 정인의 오르막길, 임재범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했습니다. 0430님. 4년 전 우리 아들 직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수술하고 지금은 추적 검사만 받고 있는데요. 결혼도 하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는 걸 보면요. 4년 전에 마음 아팠던 기억을 다 잊게 됩니다. 수영 씨, 엄마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기운 잃지 말고 힘내세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과 기도 보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

0: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6: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5: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7: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5: 전
6: 이번에도
5: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8: 여행.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스페셜 DJ 아나운서 최선화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먼데이 키즈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띄워드리면서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런치하면서 듣고 있어요. 음악이 너무 냐미냐미. 러블리 유진님. 네,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전해서 들려드렸어요. 대충 앉았다 가면은 나중에 수영 DJ가 왔을 때 진짜 혼쭐날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부탁드려요. 스페셜 DJ 아나운서 최선화와 함께하고 있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CBS 레인보우 어플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경주 김씨 17대 종부가 직접 만드는 상촌 단팥빵에서 맛있는 단팥빵을 드립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고

0: 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기능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H.O.T.의 빛이었고요. 앞서서는 2329님의 신청곡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6977님이 청해 주신 G.O.D의 촛불 하나까지 함께했습니다. 최선아 아나운서를 응원하면서 열만도 함께합니다. 많이 친해지겠네요. 1264님. 친해질 수 있겠죠, 저희? 친해져요. 네. 지금 첫날이라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이번 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라도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지만 지금 놀러 다니기에 딱 좋은 시기라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금요일에는 친구랑 홍천 여행 갈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와, 이 가을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아라도님, 부러운 마음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제가 커피 주는 걸 깜빡해서 1부에는 한 분도 못 드렸네요. 2부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1415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신승훈의 그대여서 고마워요. 어반 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며칠 전부터 가을 동화 다시 보고 있었는데요. OST가 나오니까 좋네요. 유엔아이님. 정희령의 기도 함께 들었고요. 8327님이 청해주신 곡이었습니다. 아마 수영님을 향한 기도 담아서 신청해주신 것 같아요. 조성모의 For You까지 함께 듣고 왔어요. 날씨 요정님, 동대구역에서 서울 가는 KTX에서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창밖에 황금 들녘도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여유, 창밖을 보면서 커피까지 마시는 딱 가을 답네요. 커피 드시고 계시다고 해서 오늘은 선물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렌지 망고님은 아이가 사고로 3개월 병원에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학교에 갔는데 눈물이 납니다. 수영님과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지니님은 노래가 다 좋은데요. 저녁에 먹을 잡채를 만들어 놓고 누워 있었는데 잠이 솔솔 옵니다. 매일 수영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위로받았는데 다잘 되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이런 응원, 오늘 처음 메시지 보내신다는 분들 중에도 수영님을 향한 응원 메시지가 가장 많네요.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수영님을 그리워하는 그의 은여의 그 목소리, 그 잔소리 담긴 그 목소리 그립다고 하셔서 하나 준비해봤어요. 1405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수영의 I Believe, 린의 시간을 거슬러, 2105님 함께 들어주세요.

0192님이 청해주신 곡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창원에서 서울 올라가는 중인데요. 너무 멀어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돼서 친정아버지 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도착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0551 하나님. 머네요. 어떡해요. 중간에 어디라도 들러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배고프네요. 저도 그러네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 드시고 나서도 12시에 만납시다. 함께 해주시죠.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0: 오늘은 수영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좀 응원과 힘이 되는 음악들이 많이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끝으로도 응원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보내드립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0: 신뢰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미래의 유망 산업 중 하나인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간이 지닌 학습과 추론, 판단 능력을 컴퓨터가 흉내내게 만드는 기술이 이 AI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탤런트 황진혜 씨를 컴퓨터 미녀라고 불렀지만 절대 방송사고를 내지 않는 21세기의 AI DJ는 바로 저 아니겠어요?

2026년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블론디의 Atomic이었습니다. 김신전님, 긴 연휴 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FM 팝스와 좋은 시간 보내려 합니다. 하셨어요. 아, 긴 연휴는 아니었죠, 사실. 토일월 이렇게 개천절. 사실 그 국군의 날까지 만약에 휴일이었으면은 상당히 긴 연휴였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금토 아니 토일월 이렇게 대체 휴일까지. 9943님이 오프닝 멘트 궁금해서 시간 꼭 지켜서 들어옵니다. 역시 오늘도 빵 터트리시네요.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프닝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밌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준호맘 님도 10월 6일 화요일 오늘도 FM 팝스와 함께.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탁. FM 팝스는요, 여기 두 시간 동안 이렇게 탁. 예, 꽉 채워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그 보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 예. 아, 저 친구들끼리 요즘에 만나면은 친구들이 뭐 정년 퇴직한 친구들도 있고 계속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0: 만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은 뭘까?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 DJ는 AI가 대체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그 저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음악을 들으니까 물론 선곡은 제가 볼 땐 AI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건 대화를 나누는 것도 AI가 할 수 있을까?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괜히 또 약간 예. 아니 왜냐면은 요즘에 제 친구들 제 후배들 중에서 AI랑 저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막 대화하면서 뭐 참 그거 보면은 신기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드리 델번님이 아 맞다고 생각해요. 동준님만큼 성실한 DJ는 못 본 듯. 아이 뭐 성실해요 제가. 1182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이 꽃사진입니다. 꽃사진. AI라기에는 너무나 정이 많으시죠. AI도 흉내내지 못할 10월의 풍경 꽃사진을 쭉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자 한동준의 팻밥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배달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2에서 반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가수가 누군지 노래 제목이 뭔지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5: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6: 큐큐큐큐 큐밍
5: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가면 집으로
1: 코끼리 베이글닷컴.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잔슨.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1: 잘 부탁드립니다.
3: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

0: 센돌이가 만듭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에 이어서 레이프 게렛 I was made for dancing, 션 캐스디의 다두 런 런, 그리고 이어서 핑크 레이디의 Kiss in the Dark까지 이렇게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165번으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주소는 또 왜 그러세요? 하긴 뭐 요즘에도 가끔 편지 엽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계세요. 조카타리다 님도 편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한동준의 FM 팝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도 알려드려야 되나? 02-2650-7000번입니다. 02-2650-7000번. 뭐 보내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갑자기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시길래. 힘내자님이, 와, 오늘 완전 추억의 고급 팝송이네요. 좋아, 그러셨고요. 짱가68님도 추억의 노래들에 빠져들게 하네요.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329번으로. 아유, 꼬마 귀엽네. 뭐 먹고 있는 중이에요? 예. 네. 아유, 귀여워요. 자, 그리고, 보물섬님은 우리 딸 7살 재롱잔치 음악이라 잊을 수가 없네요. 어느덧 26살 아가씨로 컸어요. 언제까지나 제 눈엔 애기 같은데 말이죠. 아이, 그럼요. 아이들은 늘 애기죠. 애기처럼 보이죠.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또 우리 자식들 그렇게 생각하듯이. 달량이 님이 하루 더 쉬고 나왔다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듀런런 런 듀런런 예. 힘 불 끝난다고 그러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힘내셔야죠. 예, 지금 뭐 사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그 월요일 월요병 예, 휩싸일 수가 있는데 한동준의 FM 팝스와 함께 하시면 힘 불끈 납니다.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나나 무스크리의 Over and Over, 도리스 데이의 캐세라세라.

0: 친할머니 댁은 바닷가와 가까웠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는 친할머니 댁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집에는 넓은 마당에 장독이 많았는데요. 이 장독대 뚜껑 위에는 생선이 몇 마리씩 말려지고 있었죠. 제가 학교에 다녀오면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장독대 옆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가는지 잘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고양이가 생선을 몰래 가지고 간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얼굴이 뽀얗고 예쁜 여학생이 서울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저는 희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를 처음 보자마자 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친구 철규로부터 희경이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희경이를 좋아하는 걸 아는 철규는 저희 집 장독대 위에서 말리고 있던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바닷가로 가서 희경이랑 같이 장작불에 구워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몰래 장독대 위에 있는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바닷가로 가서 함께 구워 먹었습니다. 장작불에 구운 생선을 처음 먹어본 희경이는
1: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0: 라고 말하면서 저를 보고 활짝 웃더라고요. 희경이의 예쁜 미소를 본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제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에 있는 생선을 몰래 가져와서 친구들과 같이 바닷가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 먹었는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저는 친구들과 집으로 가서 할머니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1: 아이고 어쩐지 생선이 자꾸 없어진다 했더니 네가 그랬구나. 응? 할머니한테 말하지 그랬어. 응? 여기 밥을 씹지 말고 꿀꺽 넘기면은 가시가 내려갈 거야
0: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께서는 생선 조림을 해줄 테니까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죠. 저는 친구들과 희경이를 불러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희경이와 더욱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를 가면서 연락이 끊어진 그 시절의 친구들과 희경이 맑은 가을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구름을 보니까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금은 저 푸른 하늘에 별이 되신 할머니, 오늘따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가 많이, 정말 많이

내 마음의 보석성 When I was a boy 이에로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비키님이 아 오늘 주인공 말씀드려야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촌로에서 김민기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비키님이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사연이네요. 저도 우리 할머니 너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도 저 키워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셨는데 할머니 그곳에서 잘 계시죠? 하셨어요. 네. 부자부동산님이 희경씨를 위해 도둑고양이가 되셨네요. 생선만 봐도 희경씨 생각이 나실 듯. 아, 할머니 성품도 참 좋으시고요. 그러셨습니다. 이금하씨 저도 고양이 섬이라 생선 먹다가 가시가 걸리면 밥을 꿀꺽 삼키거나 열무김치를 덜덜 말아서 먹다 넘기면 가시가 넘어가기도 했죠.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그 가시 걸리면은 아유 부모님이 깜짝깜짝 놀라시죠. 매일 빛나 물무침님이 너무 슬퍼요. 오늘따라 어릴 적엔 꿈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꿈과 너무 멀어서 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꿈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꿈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움님이 다행이네요. 희경 씨보다 할머니가 더 보고 싶으니

보내주셨네요. 1913번으로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제대로 맡기셨었네요. 아, 그러네요. 야. 김남민 님도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겼네요. 네, 할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셨습니다. 네. 참. 이런 그 사연이 오면은요. 그 옛날 사연도 많이 생각이 나고, 옛날 얘기도 생각이 나고, 할머니도 보고 싶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또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렇죠. 제시카 선영 님이 보석성 노래가 너무 좋다. 그러셨어요. 여행님이 저도 뽀얀 얼굴이었지만 인기는 없었어요. 눈이 커야 했는데 그러셨어요. 아유, 그 얼마든지 이게 저 어떻게 됐냐면 미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볼 때도 눈 큰 여자만 좋아하나요? 왜?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는 여자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생크림님은 사연 듣는 동안 고양이 생각 많이 납니다. 10월 23일 초등학교 동창회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하셨어요. 자, 김민기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 코너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토미 로우의 디지.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9: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10: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과식계도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1: 위제로
1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3: 이영약품.
1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중하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4: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3: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4: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5: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묵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음악 웹진 이즘 제공으로 이즘 설립 25주년 기념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합정역 노을시어터 합정 동양 생명홀에서 열리고요. 출연진은 기타리스트 유병렬,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자우림, 5050, 김수철이 출연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정확한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스윙아웃 시스터의 브레이크아웃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함께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마돈나의 Holiday였습니다. 정민 애비님이 갑자기 마돈나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그러셨어요. 이거 언제? 아, 레이프 게렛, 뭐 션 캐스디, 핑클

0: 레이디 이 노래가 나올 즈음에 신청해 주셨네요. 갑자기 마돈나 노래가 듣고 싶으셨어요. 하긴 노래는 항상 갑자기 듣고 싶은 겁니다. 느닷없이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즘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 이즘 제공 이즘 설립 25주년 기념 공연에 저희들이 이제 초대한다고 그랬잖아요.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반입니다. 합정역 쪽에서 하는데 제가 출연진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승철 공연을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자기가 분명히 들었대요. 이승철 공연이라고. 난 진짜 야 이 참 신기합니다. 네. 어제도 그랬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제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들어오네요. 참 신기하네. 네. 하여튼 신기한 노릇입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한동준 FM 팝스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Charlie Rich의 I Feel Love, 로보의 There Ain't No Way, 타미 제임스의 Three Times in Love, 그리고 크리스 노먼과 수지 쿼트로가 함께 부른 Stumbling In까지 이렇게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짱돌님이 언니랑 늦은 여름 휴가 왔어요. 태안 바닷가 앉아서 멍게랑 해삼 먹고 있습니다. 예. 아미고님은 또 백령도 여행 가셨다고요? 레인보우 들으면서 멋진 비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야, 저도 백령도 제 친구가 그때 해병대 입대를 해가지고요. 면회를 갔는데 백령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참 풍광도 좋고. 그때 벌써 그게 20대 초반이니까 20대 한 중반 정도 됐겠네. 아유, 백령도 좋죠. 그래갖고 이분들이 다 서해만 가나 했더니 여기 또 꽃방 창가에서 님이 고래불 솔숲에서 동해바다 바라보며 이것도 아주 좋아요 쭌디. 야, 동해를 또 동해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네요. 티라미슈님이 아 동주님 늘 여기 있으니까 가끔 들러도 고향집 오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저 티라미슈님이 이석증으로 아주 힘드셨다고요 새벽에. 5,60대 여성분한테 많이 오는 거라는데 그러셨어요. 제 주변에는 이석증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이석증 걸리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의외로 이석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걸요 아마. 근데 이게 저 평형 감각이 약간 이게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지럽답니다. 예.

밤중에 또 이렇게 그러면은 힘들죠.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제인 버킨의 Yesterday is a Day. Connie Francis의 The Wedding Cake.

F.R. David의 I Need You 에 이어서 Bonnie and Mac Gotta Go Home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0698번으로 비가 너무 안 와갖고 벌레가 장난 아니에요. 동주님이 알려준 막걸리 사카린 말씀하셔가지고 강원도 시내 가서 사카린 사러 갔는데 없어가지고 막걸리만 사와갖고 트랩을 만들었어요. 그러셨습니다. 아, 사카린을 넣으셔야 되는데. 배추 키우시나 봐요. 배추벌레가 장난 아니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땅하고 토양하고도 그 관계가 있겠지만은 저는 아주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30, 40포기 했는데 그 막걸리 사카린 덕을 아주 많이 봤어요. 이거는 그 농사 지으시는 분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슈퍼 가면은 다 사카린 다 파는데 어떻게 1596번으로 서울도 좋아요. 서울 숲에서 11시에 출발해서 지금 마포 양화대교까지 4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이제 서교동 집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동준 씨랑 1시간 동안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서울 숲이 그 저 성수 서울 숲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엄청 지금 11시 출발하셔가지고 와, 많이 걸으셨네. 4시간째. 그러면은 지금 서교동 집까지 가시면은 한 5시간 걸으시겠네요. 와, 엄청난 거리인데요.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라라 파비안과 조시 그로반이 함께 부르는 For Always. 이 노래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AI 얘기했는데 AI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로봇 나오는 영화. 윌 스미스 나오고 그 AI의 수록곡입니다. 라라 파비안과 조시 그로반의 For Always 그리고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부르는 The Prayer까지 두 곡입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카티 프로 시작.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0: 자,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 가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는 아이 로봇이었습니다. 아이 로봇. 코 파는 곰돌이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네. AI는 그 스필버그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할리 조엘 오스먼트, 식스센스 그 꼬마 나오는 영화였죠. 바로잡습니다. 네. 아, 그리고 5296번으로 배추벌레 약이 그 막걸리에다 사카린 섞는 건가요? 그러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10분의 1. 사카린은 한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막걸리 한 반병 정도? 그 해가지고 스프레이에다 넣어가지고요. 스프레이를 쭉 뿌려주시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효과를 제대로 봤습니다. 예. 카펜터즈의 This Masquerad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구매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앞으로는 저장 인류가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저장 인류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일단 찍고 녹음하고 기록해두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언젠가 필요하겠지 하면서 일단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저장해둘 게 많죠. 가을 하늘 한 장, 좋은 사람과 웃는 순간. 나중에 꺼내보면 분명히 잘 저장했다 싶을 겁니다. 나쁜 것들은 빨리 지우고 올가을 좋은 것들만 많이 저장해 두시죠. 이 푸른 하늘 좋잖아요.

0: 송창식 시의 노래 푸르른 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초록이 지쳐 단풍이 지는 이때. 야, 일단 좀 한번 저장해 놓으시죠. 조병상 씨, 푸르른 봄에 들어도 좋은데 가을에 이 곡을 들어도 정말 좋으네요. 가사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 이 시기. 강경실 씨, 가요 속으로 알림 4시도 저장해 두었어요. 그렇군요. 아, 많은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4시를 또 잊지 않으시려고. 자, 가요 속으로를 사랑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오늘도 2시간 좋은 음악들, 좋은 이야기들 나눠 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속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0: 중하여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명태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서울사

자, 오후에 마음을 참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노래들 같지 않습니까? 윤세원 씨의 환상 그리고 길은정 씨의 소중한 사람 두 곡이었습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9024번 날씨가 좋아서 이불 빨래해서 옥상에 널었는데 뽀송뽀송하게 말라가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요. 이불 빨래가 쫙 널려있고 하늘은 정말 바다처럼 파랗고요. 옥상에 저 녹색 색깔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건조기에서 말라나오는 이 빨래도 뽀송뽀송 기분 좋게 하는데 이 햇빛의 마른 이불 빨래의 모습

모습을 보니까 와, 저까지 맑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우, 그냥 마음이 뽀송뽀송해집니다. 덕분에.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드려야죠.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세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37번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1895번으로 신청하신 경쾌한 곡이에요.

0: 행복해져라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신청하신 분은 2824 뒷번호 쓰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항암 1차 시작입니다.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책도 읽으면서 불안한 저의 마음도 잘 다독이고 있지요. 아유, 시간을 정말 잘 보내고 계신 2824님입니다. 걱정도 되시고 긴장도 되실 텐데 자, 이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이런 노래 제목처럼 이 가사처럼 모두 잘 되고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암 1차 잘 이겨내시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승식이 화순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고 많이 춥죠? 길을 걷다 보면 가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식이가요? 화순이에게 오늘도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연휴 잘 보냈어요? 출근해서 일하려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2: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있어서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1: 기다리는 거요? 아, 이번 주 금요일 휴일을 기다리는구나. 그쵸?
2: 예, 그것도 좋지만요. 제가요, 기다리는 건요, 아주 알록달록 예쁜 거예요.
1: 아, 알겠다. 새 옷 샀죠?
2: 아니거든요.
0: 자, 이러면서 화순이가 노래 두 곡을 또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요즘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알록달록 예쁜 거라고 얘기하네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발음이 좀 그래.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역시 추첨을 통해서 무알콜 샴페인 세트 10개, 베지밀 고단백 두유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곡의 첫 글자, 첫 번째 곡의 첫 글자, 이걸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조합하면 정답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노래 들으시고요. 이걸 역으로 첫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입니다. 괜히 제가 헷갈리게 말씀드렸나? 그냥 들으시면 돼요.

좋은 노래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승식이 화순이 퀴즈 화요일에 만나고 있죠. 자, 힌트곡 두 곡이었어요. 조용필 단발머리 다섯 손가락의 노래였죠. 이렇게까지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 색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거 사진 찍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산에 이거 구경 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휴, 오늘 게시판이 불이 납니다. 알록달록한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고 예쁩니다.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원희자 씨의 신청곡이에요. 나뭇잎 사이로 조동진 씨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의 정답은 단풍이었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풍선, 조용필 씨의 단발머리. 이걸 거꾸로 조합을 해보면 단풍. 어떤 분이 거꾸로 조합을 하라 그랬더니 또 바로 그냥 하나씩 풍단. 예, 드셨네. 예, 풍단 좋죠. 초단도 생각나고 그래요. 예. 자, 0014번 단풍 구경은 나이 드신 분들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단풍놀이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올 가을엔 내장산 고고싱입니다. 내장산 좋죠. 우와, 얼마나 예뻐요. 가보신 분들도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장산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늘 끝나고 우리 피디님하고 내장탕이나 하는 걸 죄송합니다. 예. 1364번 예쁜 단풍 모아서 코팅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많이들 하셨죠? 박길자 씨, 예전에는 예쁜 단풍잎만 보면 주워서 책 사이에 넣어두었다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같이 붙이곤 했어요. 아우, 이런 감성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말이죠. 유경림 씨, 요즘 제 얼굴이 갱년기 덕에 365일 단풍입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울그락불그락. 사춘기 넘어서 갱년기를 맞이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길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가? 제2의 전성기?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자, 이후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마치기 전에 가요 수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요.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7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변진섭, 숙녀에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 김희종 씨가 신청하신 노래 광고 전에 들었습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임상에서 증명된 목주름, 눈가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결세라,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자씨, 김은숙씨가 신청하셨어요. 이종용 너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0: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패드.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작. 6542번으로 신청하신 가호의 노래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도 시작이 됐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산은 도시를 설계하기 전 시민의 하루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고단하진 않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다양한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은 충분한지,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키우는 것, 그것이 오산이 생각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며 함께 누리는 성장, 오산시가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갑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오산.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다 하세요.
1: 이젠 냉가다 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윤정호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진태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 1984년생 용산중학교와 용산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김진태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영화를 좋아했던 진태는 시사회에 많이 당첨되었습니다. 덕분에 함께 영화를 보러 자주 다녔어요. 그때 김진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한 번은 진태와 함께 압구정동에 있는 극장으로 What Women Want라는 영화의 시사회에 갔는데요. 끝나고 나니 버스가 끊어져서 함께 남산을 바라보며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추억들이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졸업을 하고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어졌어요.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여서 이렇게 가요 속으로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후암동 45번 버스 종점에 살던 진태야. 나 윤정호야. 보고 싶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박혜경이 불렀어요. Lovers Concerto.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용산중학교와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진태 씨, 1984년생이라고 하셨어요.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윤정호 씨, 베이커리 쿠폰 선물 보내드리고요. 137번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4752번으로 주셨어요. 남편과 같이 퇴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예전 중고등학교 때 버스 타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그때는 정말 회수권, 토큰 이런 건 내면서 다녔던 기억들 있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회수권 옆으로 하나씩 좀 비껴서 잘라서 하나를 더 만들었던 그거 그 안내양 누나들 다 알았을 텐데. 아유, 그걸 어떻게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드렸네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해봤어.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 전에 들었던 강수지 흩어진 나날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으로 유명한 청도에 구경 왔어요. 울긋불긋 감도 단풍도 물들어가는 게 너무 예뻐요. 선경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청도에 가 계시군요. 울긋불긋 감 단풍 와 정말 그 단어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보입니다. 이정님 씨 월요일 같은 화요일 3일만 일하면 또 3일간 휴가가 기다리는 이번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화요일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틀만 열심히 일하면 또 연휴가 기다려지네요. 재밌네요. 0973번 요즘 제 자신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운동을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운동을 하면서 지금 그만할까 좀 더 할까 이렇게 매일 싸우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 운동 후에 그 성취감 아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변해 있는 뭐 나의 몸무게나 또 신체 변화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0973님의 마음을 보상해 줄 겁니다. 오늘도 싸우실 건가요? 이기십시오. 노사연 씨의 노래예요. 이 마음 다시 여기에.

체리필터의 노래 오리 날다. 이 노래는요 2706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오늘 아들이 제대했습니다. 앞으로 더 날아오르기를 바라며 응원곡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아드님의 전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잘 되겠죠. 아유 얼마나 좋으실까요. 2706님도 좋고 아드님도 좋고. 그 전에 들었던 김정호 씨의 목소리 꿈속의 사랑 248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김경실 씨예요. 동네 친구가 같이 마트에 가자고 했는데 오늘은 왠지 조용히 가요 속으로 듣고 싶어서 안 간다고 했어요. 해가 넘어가는 이 시간쯤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요.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김경실 씨, 멋진 선택이었을 거예요. 신청하신 노래는 최성수 씨의 해후군요. 노래 가사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직업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5: 김수희 MO 광고 전에 들어봤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DJ 이수영 씨가 아드님의 건강 문제로 12시에 만납시다를 잠시 떠나게 됐죠. 자, 아드님 건강 빨리 회복돼서 이수영 씨도 빠른 복귀를 기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이수영의 I Believe.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

0: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

0: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0: 매콤한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알면서 드는 작은 아쉬움 한 가지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때 그 사람한테 말 한번 걸어볼 걸. 인사 한마디라도 해볼 걸. 뭘 어쩌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볼 걸 하는 만남들이 있잖아요. 오늘 종일 내 머리 위에 있었던 이 어여쁜 가을 하늘에 한마디 건네보지 않았다면 충분히 아쉬워하시기를 바래요. 가을 하늘과 나, 서로에 대한 이의가 아니니까. 이 서로 아른 채 하는 이야기의 방점은 여기에 찍힐 겁니다. 거기 맑고 푸른 네가 있고, 여기 그런 너를 보고 느껴주는 내가 이렇게 있다. 그런 내가 여기 이렇게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다.

캡틴 앤 텐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캐치님들 가을 하늘에 말 좀 건네보셨어요? 다들 한번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한마디 좀 해주시고요. 저는 가을 하늘에 말고 가을 바람에 한마디 건네고 싶네요. 어제도 오늘도 바람이 몹시 불었는데 나는 네가 너무 좋았어. 한마디. 날씨가 조금만 더 추웠어도 아니면 조금만 더 더웠어도 공기가 조금만 더 질척하거나 메말랐어도 이 바람을 피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진짜 바람 좋다 이 말을 제가 어제 오늘 몇 번이나 내뱉으면서 바람을 맞았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간이 딱 맞는 바람이었거든요. 오늘은 목동바람 맞았고 어제는 산바람을 좀 맞았는데 둘 다 좋더라고요. 캐치님들은 어디에서 오늘 하늘 또 오늘 바람 느끼셨는지. 10월 6일 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는 오늘은 이쪽 합니다. 레인보우 투표창으로 어서 오셔서 투표하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0: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2: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0: 전
1: 이번에도
0: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중하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양 가구 박람회.

해안 바다 여행 왔습니다. 매번 퇴근길에 라디오 듣다가 바다에서 들으니까 노래가 너무 좋네요. 여기에서 원 없이 바닷바람 맞았어요. 짱돌님이세요. 마이클 잭슨, 폴 맥카트니, The Girl is Mine 들으셨고요. 제임스 테일러, 핸디맨은 8887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간이 딱 맞는다는 거 진짜 찰떡이에요. 쌀쌀하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저도 이 날씨 너무 좋아요. 쾌청하고 바람도 좋고 햇살이랑 이게 딱 기가 막힌 시모나님. 강변 위례길에 산책한 후에 강변 보면서 벤치에서 쉬고 계시는데 시모나님이랑 저랑 좋아하는 선호간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간이 딱 맞아서 좋은 날들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인근 사업장을 영업 다니면서 특판 상품지를 돌리느라 빌딩 풍을 많이 맞았습니다. 아, 저도 자연바람 좀 맞고 싶은데 2574님 그 왜 빌딩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빌딩을 돌아서 막 바람이 예, 골목골목 찾아오잖아요. 이 바람이 겨울에는 진짜 춥거든요. 저희 CBS 바로 나가면 그 빌딩 사이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빌딩 사이에 불어오는 바람이 진짜 매서워요. 근데 오늘은 그걸 맞았는데도 시원하다니까요. 아직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좋았어요. 6시 19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저는 오늘 그 연휴에 차 발매트를 거두어서 먼지 털고 비누칠하고 솔질하고 세탁기 돌리고 마당에 널어놨습니다. 오늘 뽀송하게 마른 발매트를 차 안에 쫙 깔았더니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신발 벗고 들어갈 뻔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뭐 하면서 연휴 보내고 또 뭐 하면서 오늘을 지내셨는지 손이하고 발이하고 마음이 해낸 일들로 꽉 채운 하루.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오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진리오라 칭게티 노노레타 준비했고요. 아바의 치키티타 0306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저에게 보내주시는 음악 정말 구우십니다. 6486님이세요. 요즘에는 노을이 6시 10분이면 저요. 빨라지고 짧아지는 일몰 바라보면서 음악 듣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봐요. 2258님이시고 불광천에서 한강까지 와서 저 한컷 찍어서 보냅니다. 또 오늘의 하늘 놓치면 안 되죠. 6036님께서 또 잡아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6시 10분 정도. 예, 네, 맞아요. 찐하고 아름다운 노을 남기고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예, 한 30분 지났잖아요. 더 깜깜한 하늘 밖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Keep on Loving You 7024님, 조 카커 제니퍼 원스 Of Where We Belong, 케니 로저스 킴 칸스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0262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잔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5228님, 저 오늘 늙은 호박으로 호박즙 내렸어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찬바람 부는 가을이면 호박즙을 달여주셨거든요. 호박 속 긁어내고 몸에 좋다는 약재들 넣었어요. 2시간 동안 지켜보며 정성스럽게 달였어요. 전 먹던 힘까지 못해 명주 보자기로 힘껏 짜냈어요. 가을 보약탕 해내고 너무 뿌듯한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4592님, 하늘과 땅을 지지하고 온전하게 서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새삼 느낍니다. 이석증이 심하게 와서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 눈뜨고 정상생활을 못했거든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죠. 이 공기도, 이 바람도. 아프고 나니 모든 게 새롭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0: 제이슨 브라즈 Live High.
1: Live High? 예, Live High죠. Live High.
0: 들으셨습니다. 아니, 늙은 호박, 그 호박즙 전통 기술 보유자시네요. 5228님은. 왜냐하면 이 과정을 요즘에는 다 기계가 하잖아요.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넣어도 이거 다 기계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호박 뚜껑 만들어서 동그랗게 파서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 속을 파내가지고 좋다는 거 다 거기에다 놓고 이거를 또 다렸어요. 진짜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대단 대단 대단하신 5228님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리고요. 왜 경사지고 험한 언덕 넘고 나면 바라보는 풍경이 다르다고 인생의 고비 한 차례 넘기고 느끼는 일상은 또 이렇게 감사하고 다르네요. 4592님 더 건강해지시기를 커피 한 잔 저희가 또 보내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감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센돌이가 만듭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부 끝곡 위티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들으면서 마치고요. 1부만, 2부는요. 오늘은 이쪽 할 거예요. 투표 안 하신 분들 어여 오셔서 투표하세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0: 노무법인 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 지나고 출근한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힘들어했더니 2일만 더 출근하면 다시 연휴라면서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웃으라고 동료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생각을 바꾸면 진짜 기분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뱃살이 뚠뚠님이 주셨는데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구나 싶네요. 멜라니 사프카의 루비 튜스데이 7827님 청해 주셔서 오늘 화요일 예,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광고 후에 오늘은 이쪽 할 거예요. 대국민 지금 여론조사 진행 중인데 저희 레인보우에 오시면은 파란색 투표창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거기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준비 되셨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네, MBPS 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오늘은 이쪽. 대국민 이쪽 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즘 옷 입기 참 곤란하죠. 아침 저녁으로 공기는 꽤 차가운데 낮에는 땡볕. 옷 입기 참 애매한 시절인데 이제 곧 이 패션의 계절이 옵니다. 오늘은 이쪽. 오늘은 가을 스테디셀러 패션 대결 들어갑니다. 트렌치 코트냐 가죽 자켓이냐 가죽 잠바냐 바바리냐 이런 거죠. 네, 가을의 영원한 패션 아이템은 트렌치 코트. 추리닝 위에 걸쳐도 바로

여자 가을 남자 돼버리는 마성의 코트. 허리 찾지 못해 허리끈 못 묶으면 어떠랴. 트렌치코트 허리띠는 늘어뜨려야 제멋이지. 누가 뭐래도 트렌치코트 자락 휘날리며 낙엽지는 거리 활보해줘야 비로소 나의 가을. 언제까지 하는 새 사라지는 트렌치코트의 나를 앉아 기다리기만 할 텐가. 퇴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팥죽땀을 흘려도 나 이제 트렌치코트 꺼내 입으련다. 트렌치코트 좋지, 멋있지. 그러나 내 가을 패션 아이덴티티는 가죽 재킷에서 온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가죽 재킷 하나면 그냥 끝.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지만 얼굴까지 커버해주는 게 가죽 재킷의 멋이지. 시크 당당한 매력에 세월의 멋까지 더해지면 트렌치코트가 어찌 이 매력을 이길까. 제발 소가죽이냐 양가죽이냐 묻지 마라. 레자를 입더라도 내 가을이다. 이제는 바야흐로 친환경 가죽의 시대. 올가을에는 가죽 재킷 입고 가을바람 속을 걸어가련다. 대국민 이쪽 저쪽의 시간. 오늘은 이쪽. 영원한 가을 스테디셀러 패션 대결합니다. 트렌치코트냐 가죽 재킷이냐. 트렌치코트 하면 나였다. 가죽 재킷 잘 어울리기로는 나를 따를 사람 없었다. 찬바람 부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나름 패피. 패션 피플 캐치님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투표도 해주시고 가을 패션 2바구 나눠주세요. 레인보우로도 오시고 유료 문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작년에 벗고 살지 않았는데 왜 입을 옷이 또 없냐는 영원한 우리의 옷장 이야기도 좋습니다. 모두 오셔서 대화 나눠주시고 커피 한잔 같이 마시죠. 대국민 여론조사 어떤 선택 많이 하셨을지 노래 나간 뒤에 결과 확인하러 오세요.

노래 세 곡 들었습니다. 마돈나의 보그 들으셨고요. 피비 케이츠의 패러다이스. 그리고 제일 먼저 흘렀던 이 노래가 지금 멀쩡히 저녁하고 있다가 얼음 부경 오빠야 목소리 들으면 가슴이 미어져요. 리나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따거 따거 어디 계세요? 따거 찾는 많은 분들 성냥개비 어딨노? 성냥개비 찾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 성냥개비 뭐 그럴 때 왜 트렌치 코트 입냐? 그거 바람 옷깃으로 막으려고 그 입는 거라고. 굉장히 기능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주셨습니다. 장국영의 당연정 예, 들으셨어요. 영화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아, 그나저나 가죽 자켓과 트렌치 코트 예, 이 두 개 중에서 조창식님은 그러셨어요. 저처럼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땅과 가까운 사람들은 트렌치코트 안 입거든요. 아니 못 입어요. 난쟁이 똥자루 같이 보여요. 가죽 재킷은 기럭지라도 줄여서 입지. 트렌치코트는 이거 줄이면은 안 난다고요. 짧은 다리에 비해예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김민자님도 기본적으로 짧은 키에 살까지 찌면은 트렌치코트는 아 그냥 없어요. 근데 가죽 자켓을 입으면 괜찮은가? 근데 이게 가을 분위기가 안 나고 막 다부져 사람이 너무 다부져 보여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또 사랑꾼 4913님은 아내한테 연애 시절 가을마다 트렌치코트를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색도 다르고 조금씩 디자인이 다른 것들을 선물하셨을까요? 베이비 핑크 컬러 제일 마음에 들어해서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어요. 소녀 감성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야, 몇 번 사드리고 결혼하셨나요? 저는 종류별로 있어요. 하나 입다 보면 훌쩍 지나요. 9324님 워낙 좋아하셔서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돌려 입지는 못하고 그렇게 가을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가을이 빠르거든요. 5157님은 저를 멋쟁이라고 얘기를 듣게 해준 게 검정색 가죽 자켓이었어요. 그 옛날에 너무 무거워서 진짜 가죽 자켓 한번 입고 나면 그 다음날 어깨가 뻐근했거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멋있다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어깨가 무너져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트렌치코트가 75.6%? 가죽자켓이 24.4%? 아니 다 뭐 키 작고 살쪄서 못 입는다고 하시더니 다 트렌치코트 입으시고 가을엔 이거지 난 이거 입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오 어쨌든 가을 금세 갑니다. 코트를 입든 자켓을 입든 예 이제 꺼내서 좀 땀 나더라도 지금부터 입어야 돼요. 그래야 입을 수 있어요. 그죠? 저희가 당첨자 뽑아서 또 커피 한 잔씩 나누겠습니다. 7시 28분이고요. 박장걸님, 코모도얼스의 Three Times a Lady 청해 주셨어요. 창수님, 4Play, Let's Make Love 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듣겠습니다.

맞아요. 양희은 씨가 불렀던 그 사랑 쓸쓸함에 대하여,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리메이크 한 겁니다. Even When 이라는 제목으로, 잉거 마리, 노르웨이의 재즈 아티스트예요. 1415님께서 청해 주셔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레디오헤드의 크립을 카렌 소자가 불렀는데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입니다. 새롭게 두 곡 전해드렸고 함께 들었습니다. 폰에 이름을 로또라고 해놨더라고요. 하도 안 맞아서 그렇게 저장했다는 마눌님. 결혼 생활 동안 맞는 건 둘 다 팝송 좋아하고, 노래가 나오면 제목과 가수 맞추는 거 좋아하고, 어느덧 결혼 3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래야겠죠. 오늘 둘 다 오후 근무라 별다른 이벤트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30주년 결혼기념일 축하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마눌님 사랑하고 고마워요. 5348님께서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결혼 35주년을 맞는 가자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장미 꽃 사서 들고 가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아픈 아들이랑 35년 만에 단둘이 꽃 구경 다녀왔어요. 엄마가 백승군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향기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1082 좌석버스 안에서 잘 듣고 있어요. 복시리님께서 주셨고요. 부산의 189번 버스에서도 지금 저스 나오거든요. 퇴근길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서상욱님도 남겨주셨네요. 남편 씨랑 영주 캠핑 와서 저녁 먹으면서 들어요.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데 오 예상보다 훨씬 좋고요. 넓고 깨끗하고 그리고 저희 여기 지금 평일이라 전세 냈습니다. 나오는 음악 저희 부부 예전에 좋아했던 곡들이라 눈빛 마주 보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너무 다정하고 좋은 시간인데요. 괜찮아님. 탐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죠.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공사 구사님 청해주신 제니스 이안의 S17 오늘 끝곡입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0: 안녕하세요.
1: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주변에요. 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의외로 많으신가요? 주변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좋은 계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막 언성도 높였다가 생떼도 쓰고 그렇게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글쎄,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눌려있던 화들을 막 돋구는 건가? 별것도 아닌 일에 얼굴부터 붉히는 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처방으로 오늘도 음악 가득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안에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이원진, 류금덕이 함께한 노래로 오늘 행복한 동행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6755번으로 오! 화요일에는 화를 내시면 아니 되옵니다. 화요일에는 월요일에 월급 탔으니까 화요일에 화내면 안 돼요. 너무 유치. 아, 너무 유치했어요. 바위나리님이 진짜 오프닝 듣다 보니까 별일 아닌 거에 욱하는 우리 남편 1등이에요. 1등. 우리 반짝반짝님도 화가 많으신가 보다. 헐 찔림요 하셨는데. 이 주변에 진짜 생각보다 긍정형보다 부정형 인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 딱 멈추고 먹자 그러면 갑자기 숟가락 딱 놓고 사랑해 그러면 멀어지는 청개구리 심보라고나 할까?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이고 친구고 뭐 연인이고 이웃이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아까 우리 바위나리님은 남편이 딱 그 스타일이라 그랬는데 오늘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한마디씩 남겨볼까요? 그러니까 화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무조건 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감정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화를 나한테 냈으면 나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난 참아? 그럴 수 없죠. 이 시간에 다 쏟고 내일부터 훌훌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남편, 아내, 아이들, 직장 동료, 하다못해 앞에 가는 차량 운전자가 나를 화나게 했어도 행복한 동행 안에서 속풀이 하십시오. 제가 그냥 시원하게 속풀이 하시라고 모바일 쿠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지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9390 The Rainbow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 타왕타 시원해
7: 왕왕왕
6: 타왕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명태아!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마리아, 미국 밴드죠. 블론디의 마리아를 우리 배우 김아중 씨가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이 노래까지 아주 멋지게 불렀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이수미님, 조명희님이 임희숙,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청해 주셔서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화가 많이 나시겠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2884번으로 오늘이 중간고사 첫째 날인데 글쎄 딸이 추석 연휴에 학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장염에 그만 걸리고 말았어요. 결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억울하다고 막 울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성적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겠죠? 말해 뭐합니까? 일단 건강을 빨리 회복하셔야죠. 이제 빨리 회복해서 더 선전할 수 있도록 함께 빌어보죠. 은희님이요. 저는요.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언니는 강아지를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싫어해요. 문제는 강아지 키우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 아주 심하게 뭐라고 해요. 정말 어떤 데는 언니가 만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속이 상해요. 그냥 하소연해봐요. 아니 언니 왜 그러신데 자기만 안 좋아하면 되지. 아유 그렇구나. 지현님은 어머나 저희 친오빠가요 저 말 안 듣는다고 향수를 제 입을 향해 뿌렸어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좀 이상해요. 글쎄 좀 심하신데요.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순 없고 좀 심하신데요.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장은아입니다. 미라님 맑은 물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용섭님, 보현님 전해주신 박강수 가을은 참 예쁘다. 또 전정희님 그리고 김수경님 가람마트 사장님과 함께 듣겠다고 서유석 그림자 정해주셨고요. 우리 별빛나라님, 별빛나라님이 애송이라고라고라 나를 화나게 하네요. 저는요 1년에 두 번 화가 나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올해는 3월에 한 번 화를 냈습니다. 하반기 거 아직 하나 남아있는데 애송이라고라. 애송이 가사가 진짜 웃기긴 해요. 나는 눈높은 여자, 만족 없는 여자, 자신 있으면 이리 와봐 애송이들아. 얼 감동도 없어, 재미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요즘 남자들. 그러니까 별빛나라님 화가 날만하네요. 애송이라고라 막 그러면서. 렉시, 예, 싸이가 피처링했죠. 애송이 들으셨고요. 또 장은아,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비옴님이 저녁도 안 주고 야근시키는 사장님. 사장님 때문에 화가 나요. 밥은 주고 일은 시켜야죠. 오, 그렇죠. 다 먹어야 하는 일이니까 먹어야죠. 식사를 하셔야죠. 화가 나실만 하네요. 또 3464번으로 우리 집 막내 두부가, 아 두부가 멍멍이가 두부예요. 도대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아 물론 내가 서열상 지보다 아래이죠. 근데 걔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아내하고 딸 말은 잘 듣고 잘 따르면서 제가 뭐라 그러면 무시해요. 어우 진짜 화나요 멍멍이 때문에. 근데 강아지들이 그거 잘 안다는 거 아시죠? 어느 줄에 서야 밥을 주고 간식을 잘 얻어먹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 두부한테 이 껌도 좀 주시고 간식도 좀 주시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실 만도 하네요. 자,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1475번으로 정해주신 바이브와 장혜진이 노래합니다. 그 남자 그 여자.

0: 나에게 기대어 내 어깨에 기대어 그대의 긴 한숨 내가 다 가질 테니 나에게 말해요. 모두 말해요. 그대의 상처 내가 다 가질 테니. 이렇게 연애를 시작했잖아요. 사랑을 처음 할 때는. 5348번으로.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 오늘이 결혼 30주년인데 아침에 마눌님이 오늘 뭐 준비한 거 있어? 그래서 없는데? 그랬더니 투덜투덜. 사실 저 오늘 12시 넘어야 퇴근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제가 한 소리 듣는 게 맞는 건가요? 야, 이거 진짜 아내는 아내대로 섭섭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사랑의 향기는 설렘을 타고 왔는데요. 그쵸? 임현정, 안재욱이 노래했습니다. 4739 동조님 청해 주셨는데 5348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단 아내한테 결혼 30주년 축하해. 그리고 탁 토스하세요. 일단 또 6181 휴대전화로 여진 꿈을 꾼 후에 또 바이브 장혜진이 함께한 그 남자 그 여자였습니다.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바탕 울고 웃다가 오래오래 생각할 수 있는 뮤지컬이 한 편 있어서 여러분께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그 제목은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치매라는 무거운 소재를 아주 밝고 따뜻하게 해석을 했는데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상한 나라로 빠져드는 춘자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쩌면 사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5일까지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용산 더줌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행복한 동행 가족들은 10월 17일, 18일, 19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공연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본인의 이름으로 며칠 공연을 원한다. 그래서 10월 17, 18, 19 날짜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꼭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
1: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가구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소리 질러!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화가 나셨다면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지 속풀이 하시라고요. 속풀이 하고 잊으셔야죠. 1부 끝곡 박춘삼 잊으라는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마음이 정말 비에 젖었을 것 같아요. 저녁 약속하고 길거리에 차 세워두고 지금 4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확 그냥 가버릴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쵸, 사실 약속이라는 게 해놓고 처음에 한 10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한 20분쯤 지나면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30분쯤 지나면 화가 나기 시작하죠. 40분, 50분, 1시간이 지나면 걱정이 되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나? 나를 만나러 오다가 무슨 변을 당한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지금쯤 이제 만나지 않으셨을까? 5882 휴대전화로. 예, 화는 자제하셔야죠. 운전하는데 화나면 아니되옵니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팔로마 블랑카를 이승연 씨가 비에 젖은 비둘기로 번안해서 부른 곡이죠. 1585-0905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6: 사업장이 여러 개.

0: 있는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뽀르테.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길,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이렇게 슬픈 노래 가사에 멜로디는 어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캐러멜 소스를 부어놓은 듯한, 아니 그보다 더 찐덕찐덕한 게 조청을 이렇게 붓는 느낌. 어떻게 이런 느낌이, 참 신촌 블루스의

이별의 정착역, 귀빈님 2951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진짜 바람이 너무 차갑네요. 꼬마 마녀님. 그렇죠. 내일 아침엔 더 쌀쌀할 거라고. 강원 산간 지역은 한파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 감기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유진님 3916번으로 배치기와 에일리가 피처링했죠. 눈물 샤워. 이 노래도 또 아주 구슬프고 애달고한 그런 곡이고 송창식 사랑이야 정례님 676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김종근님 운전 중이시군요. 청량에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 청양고추 유명한 그 청양 납품하고 화성 휴게소 들러 잠시 쉬면서 출석합니다. 충성 하셨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오면서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1727번으로 5살 나의 에마. 아, 또 나 혼자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옆면을 긁어버렸어요. 벌써 세 번째예요. 혼자 이러신 거죠. 아유 참 너무 속상해서 러닝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있어요. 이건 뭐가 쉬운 게 아닌 이상. 아니 멀쩡히 가다가 옆을 왜 긁어요? 이런 경우가 덜어 있긴 한데 세 번째면 좀 자주 있긴 하시네요. 속상한 마음 달래시라고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 오종현님 윤수진님과 함께 듣겠다고 글을 주셨네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1989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이권혁 창가의 명상 0509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이 당시 이제 나왔던 음악들이 뭐 이문세 씨 한참 사랑을 많이 받을 때였죠. 시를 위한 시, 그녀의 웃음소리뿐 등등. 또 안혜지 씨의 벌써 이 밤이 지나면인가? 네.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맞아.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그런 곡이었고. 또 조용필 씨 노래도 많이 사랑을 받던 때, 이 이권혁 씨의 창가의 명상이 쫙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엔 LP였잖아요. 자켓을 보는데 마치 이렇게 귀곡 산장이 연상되는 그런 앨범이었는데, 와, 어떻게 이런 음악을.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던 그런 곡입니다. 또 창군님 8485 그리고 앙빵님 맞아요. 우리 앙빵님이 더운 여름에 청해 주셨던 곡 진미령 소녀와 가로등 그래도 찬바람 불고 눈 오기 전에 들려드렸습니다. 또 미애님이 제이와 하울의 Perhaps Love 그리고 사랑인가요로 우리 이제 말로는 노래를 했고요. 장미와 안녕하세요. 내 곡의 음악이었습니다. 아, 바람이 정말 차가워요. 감기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육볶음님이 아무 생각 없이 반바지에 반소매 입고 나갔다가 입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입 돌아가면 큰일 나죠. 얼른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솔향기님이 아이고 독감에 걸려 힘들어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야근하는 내 남편. 우리 남편이 힘내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천사 예삐가 많이 사랑한다고요. 아내를 천사 예삐라고 불러요? 결혼 36년이 됐는데 남편을 아직도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향기님 대단하십니다. 천사 예쁘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영님 2452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장혜진 내게로.

0: 우편 그리고 7920번으로 청해 주신 김미성 아쉬움이었습니다. 또 정영님 장혜진 내게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죠. 우리 당구님이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많이 차가워요. 날이 모두들 무사히 귀가하세요. 고맙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칸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의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미래를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강원 산지의 경우 내일 아침엔 얼음까지 얼 수 있다고 하니 아무튼 겉옷을 꼭 챙겨서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끝곡은 민정님 5173번으로 청해 주신 안치환 영산강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인쇄

0: 새롭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뜨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 비슷한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 똑같은 파도란 하나도 없죠. 높이도 다르고

부서지는 자리도 다르고 모래 위에 남기는 선도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에요. 오랜만에 일상이라는 파도를 맞이했던 오늘 어떠셨나요? 늘 다니던 출근길도 좀 낯설고 평소 하던 일인데도

0: 살아가면 익숙할 거라고 늘 비슷한 하루였으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또 닥치면 항상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어제와 같은 파도가 없는 것처럼 또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도 새로운 파도를 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오늘 밤은 평화롭게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죠, 오늘. 일상으로 돌아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정말 친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가는 길이 갈라져 먼 발치에서 아쉽게 발 동동하게 하는 그런 느낌의 곡이네요. 눈물이 울컥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0702님. 아, 애틋하고 애잔한 느낌의 한때 참 좋아했던 내가 사랑했던 노래 그런 느낌일까요? 꾸물마미님이 청해주셨던 황치훈의 가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딸기산도님 신청곡 이승환의 눈물로 시를 써도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밤 종일 마무리할 걸로 바쁘네요. 9일에 결혼할 딸하고 요즘 왜 이리 투닥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모든 걸 혼자서 다 준비하고 저는 한복 입어줄 일만 남았는데 왜 착한 딸 상처만 입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나면 후회하면서 이니 씨가 축하와 위로를 해주세요. 1691님 11월 9일 네, 결혼하는 거겠죠? 아니죠? 10월 9일? 3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와.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또 뭔가 애틋하고 잘하려는 마음이 들수록 더 부딪히게 되시는 걸까요? 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또 엄마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출근이라 피곤했는데 그래도 꿈은 듣고 싶어 출첵합니다. 잘 들을게요. 210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듣다가 주무셔도 이해해드릴게요. 첫 인사예요. 환영해 주실 거죠? 부산에 사는 조지영이라고 합니다. 좋은 음악 들으며 하루 마무리해요.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주 뵙기로 해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4791번으로 정해주신 토이 김현우의 음성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를 떠났을 때 돌아올 곳이 있으면 여행, 돌아올 곳이 없으면 방랑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어딘가로 떠날 때마다 나는 여행 중인가 방랑 중인가를 생각한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집, 추위를 피해 몸을 누일 곳이 있다면 그것을 여행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가을 밤하늘, 광활한 우주에서 외따로 떨어진 별들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 또한 그들처럼 우주의 한복판에 홀로 있는 듯 존재의 외로움에 휩싸인다. 가끔은 가족이 곁에 있어도 그렇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란 어떤 곳일까? 지붕이 있고 창문이 있는 집을 말할까? 아니면 살갑게 맞아주는 누군가가 있는 곳을 말할까?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저마다 홀로 길을 걷는 별과 같은 존재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늘 여행과 방랑 사이를 오가며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밤의 끝자락에서 컴컴한 집에 불을 켜고 들어간다. 늦은 밤까지 켜져 있는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 몇 개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해 보인다. 누군가에겐 내가 켜놓은 이 불빛도 그런 풍경이겠지. 그러니 오늘은 여행인지 방랑인지 굳이 정하지 않기로 한다. 돌아와 불을 켤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길은 충분히 여행이었으므로.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유나의 노래였습니다. Going Home.

세 곡 전해드렸어요. 2452번으로 청해주셨던 핑클의 Waiting for You 그리고 잭스키스의 예감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쿨이었습니다. 너의 집 앞에서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꿈과 왁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KK45님이 정해주셨네요. 임재범, 윤하가 함께합니다. 사랑의 아픈 날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파리의 어두운 다락방, 꺼진 촛불 아래 닿은 두 손,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빛났던 청춘들의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가을밤을 수놓을 푸치니 최고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 거장 마우리치오 코라잔티의 지휘와 유럽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선율. 10월 10일과 11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눈을 감으면 파리의 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세요. 공연 문의는 02-1650-7480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산책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조관우 다시 내게로 돌아와.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지금도 일하면서 꿈꿈에서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살짝 보냅니다. 앞으로 하는 일들도 잘 되라고 응원해 주세요. 9118님. 오, 번호가 익숙한데요. 몇 번 소개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 생일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 또 행복한 가을, 네,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1600번으로는 6년 동안 지켜온 가게 문을 드디어 오늘 완전히 닫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백수 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고생한 제게 이제는 여유로운 아침과 밤을 선물해주고 싶네요. 늦잠도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 가게에 나가야 한다는 부담 없이 꿈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삶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아, 그러셨구나. 홀가분하다는 지금의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정말 할 만큼 했다, 애썼다, 나 노력했다, 이제 정말 끝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 순간.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 잠깐은 접어두시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쉼, 휴식을 마음껏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애쓰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0: 썬비타 마누카꿀.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4: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3: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5: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3: 전
4: 이번에도
3: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6: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7: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6: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리 부르셨죠?
6: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선곡이 하면 하하임.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제곡이었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민병훈님, 그리고 성시경의 희재, 파란 하늘님이 청해 주셨어요. 야근을 끝내고 집에 와서 맥주 한잔하며 듣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갈아서 듣고 있는데 편하고 좋네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 이승철의 열을 세어보아요 였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월요일로 착각하고 느긋하게 여유 부리다가 결국 오전 수업

법에 학생이 아닌 교수가 지각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네요. 나중에 보강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전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하는데 가을 탓으로 돌리고 싶군요. 039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학생들은 조금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인간미도 있으시고 뭐 어차피 보강을 하기로 하신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4791번으로는 연이틀 고구마를 캐서 박스 포장해서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마무리했습니다. 농사일도 하나하나 끝내니 시원하네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오, 고구마가 예쁘다. 맛있게 생겼다. 드디어 땅속에서 나와서 세상 빛을 본 고구마들이 일렬로 이렇게 밭고랑에게 쫙 깔려있는데 아유 애쓰셨어요. 또 그만큼 흐뭇하고 뿌듯하기도 하셨을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꼬꼬마 아들과 체험학습을 쓰고 속초 여행 다녀왔습니다. 4061님, 결혼 전에 꿈을 들으며 해돋이 보러 갔던 그 장소에 남편과 똑같이 생긴 미니미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니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바다낚시 꼬마 강태공 친구가 5마리를 잡아서 가자미에도 맛나게 먹었습니다. 진짜 꼬마 강태공인데요. 어른들도 쉽지 않은 성적인데 5마리씩이나 아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황진수님 234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첸 피처링 펀치 에브리 타임까지 들으셨습니다. 아까 첸 노래 신청하신 분이 네 0707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네요. 슬슬 안 맞는 옷들을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즈가 더 큰 옷을 사는데 돈을 쓰고 싶지는 않고 이제는 어떻게든 살을 빼야 해서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슬로우 조깅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는 거라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이것도 많이 힘드네요. 네, 바로 사모님.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다 보면 아 요즘 운동의 트렌드가 이렇구나 하는 걸 대강 이렇게 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한참 만보 걷기, 이만보 걷기, 걷기 운동 많이 하시다가 러닝으로 좀 넘어갔다가 요즘에는 슬로우 러닝, 슬로우 조깅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무엇이 되었든 이렇게 몸을 이 시간에 움직이시면서 또 꿈꿈과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7522님. 아까 그분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치과 다니느라 자유로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몸무게가 2kg이나 빠졌어요.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요. 내일도 치과에 또 가야 합니다. 마음껏 먹을 때가 또 그리워요. 치료 끝나면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으려 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살 빠지는 건 또 속상한 일이라서 기운도 없으시고 치과 치료를 여러 가지 좀 많이 받고 계신가 봐요. 잘 받으시고 또 입맛도 돌아오시고 잘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에 경주에서 근무하면서 주말 부부를 2년 동안 했었는데 일요일 밤에 운전해서 경주로 내려갈 때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었던 꿈음 유니 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25년에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나서 주말 부부 생활은 끝이 났지만 꿈음과는 또 잠깐 이별이었네요. 이제야 레인보우 처음 회원 가입하고 오랜만에 놀러왔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밤길 운전에 길동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종종 들르겠습니다. 윤성 윤주 아빠님. 자주 오실까요? 인사 만나러 들르신 것 같으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주말 부부로 지내실 때 많이 힘들긴 하셨지만 꿈을 자주 뵐 수 있었다는 건 만날 수 있었다는 건 좋은 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한 번씩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는 2792번으로 오늘은 꼭 꿈음을 듣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3주 동안 내내 저를 괴롭혔던 업무를 드디어 마무리하고 함께합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 그동안 고생한 내게 오롯이 집중하며 남은 시간 즐겨볼게요. 마크 투베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0: 경동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극곡입니다. 정재욱의 노래네요. 가만히 눈을 감고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노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0: 1등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7: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8: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9: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10: 리메이드 서울.
11: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화물차 필요할 땐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매콤한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갓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T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런던의 길 한복판. 앨리스와 댄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봐요. 그리고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더 이상 타인일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길가의 경적 소리처럼 예고 없는 운명을 직감합니다. 안녕 낯선 사람, 안녕 나의 사랑.

그거 기억하세요? 이토록 운명적인 첫 만남 후에 앨리스는 데니 식빵 테두리를 잘라 만든 샌드위치에서 매력을 느껴요. 식빵 테두리는 누가 잘라줬대? 사랑은 가끔 어이가 없을 만큼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것. 여러분의 오늘도 그렇게 사소한 행복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문라이트 중에서 들었어요. 주밥주밥 그러네요. 행복해지는 듯한 그런 음악. 바바라 루이스의 헬로우 스트레인저. 안녕, 낯선 사람이네요. 네, 오늘은 영화 클로저 얘기로 시작해봤어요. 아, 클로저가 이렇게 로맨틱한 영화였나? 오늘 오프닝은 참 좋은데요.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은 연극 클로저의 두 남자 주인공 레리와 댄, 오만석, 이도윤 배우의 초대석이 있는 날이에요. 네, 또 저희 체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연극도 클로저가 있습니다. 네, 연극 속 클로저의 두 남자 주인공이에요. 오만석 이도윤님. 오시는 날인데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활짝 열어놨습니다. 네, 지금도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 중입니다. 오만석 이도윤 배우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 눈 호강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하신 분들도 레인보우 앱 들어오셔서 카메라 모양 버튼 꾹 누르면 뿅 하고 저희가 방송하는 모습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CBS 라디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첫 곡부터 참 좋아요. 유경주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또 오만석 이도윤 배우의 궁금한 점이나 연극 클로저에 대한 질문도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이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영화 러브 액츄얼리 중에서 린든 데이비톨의 All You Need Is Love 듣고 왔습니다. 야, 이제 연극 클로저의 두 주연 배우 오만석, 이도윤 배우 모시고 얘기 시작해 볼까요?

0: 안녕 낯선 사람, 안녕 나의 사랑. 연극 클로저는 안나와 앨리스, 레리와 댄. 사랑이란 불안점에 매료된 네 남녀의 이야기예요.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은 연극 클로저의 레리와 댄. 오만석, 이도윤 배우가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와,
1: 네,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믿기질 않네요.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놨거든요. 네, 카메라 보시면서 체험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어디 봐야 돼? 아, 여기 앞에.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우 오만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지금 클로저에서 댄 역할로 찾아뵙고 있는 배우 이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보이는 라디오인데 좀 꾸미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못 꾸미고 와서 죄송합니다.
0: 아이, 너무 귀여우세요. 앞으로 못 꾸미고 다니세요. 뭔가 멋지십니다. 두 분 함께 라디오 출연은 당연히 처음이고 네. 저랑 수개월째 호흡을 맞추고 계신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극장에서랑은 다른 느낌이네요. 두 분도 그러세요?
1: 네. 역시 그 최강 씨 그 무대에서 또 뵙는 네. 거라 네. 여기 또

0: 스튜디오에서 뵙는 거랑 네. 너무 다르네요. 아,
1: 맞아요.
0: 엄청
2: 어떻게 달라요?
0: 여유 있어 보여요.
2: 아, 그래요?
0: 그리고
2: 네.
0: 진짜 뭐랄까? 네. 그 안방마님.
2: 안방마님이요? 도윤 배우님은 어때요?
3: 근데 저도 진짜 아까 이제 강희 선배님께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되게 뭔가 좀 더 털털해 보이시는 느낌이 들고 이제 저희 이제 클로저 안에서는 항상 네. 더 소녀 같은 분이셨는데
2: 네.
3: 오늘은 진짜 더 말씀대로 여유가 더 잘 보이는
0: 그러니까요.
3: 것 같아요.
0: 아,
2: 이 와중에 도윤님 목소리에 치인다고 은둔양 도토리님 와 클로저 보고 싶었어요. 조명수님 행복해 보여요. 너무 좋다 좋다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두 분 보라 최고예요. 강희 씨 표정이 겁나게 밝아서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아쉬워요. 기다리던 여행이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다리는 네. 여행이 성큼 다가온 느낌.
0: 네.
2: 벌써 끝날까봐 아쉬운 느낌. 제 말은 줄이고
0: 네.
2: 오늘 두 분과 청취자분들과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0: 네.
2: 궁금한 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먼저 클로저는 어떤 작품인지 또 두 분이 맡은 배역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뭐 아까 설명을 너무 네. 잘 해주셨는데 클로저는 네 명의 그 연인이 조금 서로 엇갈리게 된 또 엇갈린 사랑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원작은 연극으로 출발을 했고 그게 네. 동명의 영화가 나오면서 또 세간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2: 네.
0: 현재까지도 약 한 20여 년간 성황리에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2: 네. 맡으신 역할 그 오만성님은 네.
0: 저는 레리 역할을 맡고 피부과 의사, 예, 그리고 예,
3: 네, 제가 맡은 대는 이제 부고 전문 기자이고요.
2: 네.
3: 이제 소설가를 지망하고 꿈꾸던 네. 친구입니다.
0: 댄 역할.
2: 네. 네, 저는 안나 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사진 기자예요.
0: 네.
2: 네, 회차별로 세 명의 배우가 같은 역할을 연기하죠. 레리 역할은
0: 네.
2: 만석
0: 저,
2: 배우님
0: 그리고 배수빈 씨 그리고 홍우진 씨
2: 연기 엄청 잘하시죠.
0: 네.
2: 댄 역할은
3: 이제 홍종현 배우님이랑 강영석 배우님이랑 저 이도윤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0: 네.
2: 안나 역할은 저하고 그 뮤지컬 배우 리사님
0: 네.
2: 그리고 장희진님 함께하고 계세요.
0: 네.
2: 다른 배우들도 잘하지만 요건 내가 제일 낫다 하는 거 또는 나만의 레리 나만의 네. 댄 이런 캐릭터의 특징?
0: 그래서 저는 남들이 잘하는 건 보이는데 제가 잘하는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2: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클로저도 안 보시고 지금 연극 얘기하시는 분은 되게 답답하겠지만 레리라는 인물은 피부과 의사지만 약간 변태예요. 네. 약간 변태성이 있죠.
0: 조금 뭐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인물이죠.
2: 네. 근데 그 레리란 인물이 약간 어떤 딱 몇 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캐릭터예요?
0: 글쎄요. 불쌍한 또 때로는 귀여운 찌질남.
2: 네.
0: 그러면서 좀 얄미운 구석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2: 오만성님 그 레리 캐릭터 자체는 내가 얘기해야 되네.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레리 캐릭터의 매력, 오만성님만의 매력. 도윤 배우가 얘기해주세요.
3: 네, 레리를 봤었을 때 네. 이제. 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미운 인물인데
2: 네.
3: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가장 뭔가 좀 솔직하고 순수한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관객분들이 되게 귀엽게 바라봐 주시는 네. 면도 있는 것 같고
0: 안 되겠네요. 이제 최강희 씨가 바라보시는 모습도 얘기하셔야겠네요.
2: 그러니까 저는 이전의 연극은 못 봤어요.
0: 네.
2: 근데 지금 뭐 레리라는 역할이 지금 이 시대에 좀 잘 맞지 않다. 너무 막 변태적으로 묘사된다 해서
0: 네.
2: 뭐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연극에서 레리는
0: 네.
2: 여태까지 클로저 연극 중에서 가장 다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냥
0: 네.
2: 그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 그 약간 되게 솔직한 그 민낯을 벌거벗은 민낯을 보여주고
0: 네.
2: 그리고 오만성님이 네. 이상하게 한 두 번째 연극 공연했을 때부터
0: 네.
2: 이분이 첫 등장하시면은 그 채팅씬 있죠. 채팅 장면
0: 네. 네. 네.
2: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만성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해도 나오기만 하면 웃어요.
3: 맞아요.
2: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0: 글쎄요.
2: 뭐 발견하셨죠?
0: 뭘 발견?
2: 뭔가 이렇게, 네. 이렇게 버튼 같은 거.
0: 근데 관객분들께서 그냥 좀 그래도 좀 편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공연이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조금 숨쉴 수 있는 좀 네.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0: 좀 구석을 제가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연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웃어주시고 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1: 이제 많은 분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령대가 20, 30대부터 5, 6, 7, 80대까지 있거든요.
0: 네.
1: 그 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오셔서 보면 깔깔깔깔 그러면서 레디만 나오면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댄의 네. 매력은 뭔가요?
2: 저 댄의 매력은 이제 되게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봤을 때.
1: 댄을 그렇게 댄이 네. 제 말 끊어서 죄송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연극을 보시면 사람들이 댄을 너무너무 나쁜 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둥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연기하시는구나.
2: 네 저는 댄의 사랑을 되게 순수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만큼 순수하기에 약간 좀 찰떡선이 없게 보이기도 하는 것 때문에 네. 뭔가 좀 책임감이 없는 아니면 사회성이 조금 결여돼 있는 느낌이 전해지곤 하는데
1: 네.
2: 저는 댄을 연기하면서 이 순수함이 없으면 이렇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쵸.
2: 네.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게 도윤님만의 네. 그 댄 연기할 때 그 네. 매력인 것 같아요. 도윤 배우님하고 연기하면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댄의 사랑에 빠져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로맨틱해진다.
0: 저 네. 같아요. 경주마. 경주마.
1: 왜?
0: 이렇게 옆에 딱 안 가리고 네. 앞만 딱 보고
1: 안나
0: 거기만 딱
1: 보고,
0: 보이는 거야. 네.
1: 앨리스 있으면 앨리스만 네. 보고.
2: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두 분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 좀 해볼게요.
0: 네.
1: 네. 이도윤 배우님 첫 연극이신데 어떤 날들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대요. 가을엔 도윤님.
2: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네. 연습 기간에는 이게 제가 무대를 밟아보는 것도 처음이고
1: 네.
2: 이제 선배님들이 워낙 잘 하시고 좋은 연기들을 제가 눈앞에서 보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네. 힘들었었는데 공연 무대 설 때까지 다들 너무 정말 신경 써서 시간 내에서 도와주신 만큼
1: 네.
2: 공연에서 이제는 좀 더 뭔가 조금이나마 좀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해서 네. 지금은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매일 하고 싶어요.
1: 총 우리 전부 다 똑같이 횟수가 비슷한가요? 33회?
2: 네, 맞아요.
0: 그럴 거예요. 네.
1: 지금 한 그래도 7, 8회 정도는 한 거죠?
2: 네. 그렇죠.
1: 아쉽다고 아까.
2: 네.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각 인물별로 다 트리플 캐스팅이다 보니까 네 명의 역할이 세 명씩 다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2: 맞아요.
0: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조합이 만나는 조합이
1: 맞아요.
0: 흔치 않으니까
1: 맞아요.
0: 더 뭔가 더 아쉬워지고 네. 예,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만성님 또 오랜만에 뵀어요. 지금 저는.
0: 네.
1: 네. 근데 우리 관객분들도 이 캐스팅을 아직 두 배우님 캐스팅으로 못 봤다고 한번 보셨나 봐요. 연극을.
0: 네네네.
1: 보라로 뵈니 더 궁금하네요. 꾸미님. 오늘도님은 오만석 레리님도 너무 궁금해요.
0: 네.
1: 이분도 연극을 보셨는데
0: 네.
1: 23일에 오만석 레리 보러 예매했어요.
0: 감사합니다. 23일 특히 더 열심히 하셨네요.
1: 네. 초록색 웃음님 앨리스가 없어 아쉽네.
0: 그러네요.
2: 그죠.
1: 네. 스케줄이 오늘 대신은 이제 우리 전부 우리 배우들은 다 여기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0: 네.
1: 또 이렇게 두 분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와주셔 너무 감사하고요.
0: 저희가 감사합니다.
1: 바람이 분다 피로님 오만성님이 되게 좋아하는 개그 해주셨네요.
0: 네.
1: 오만에 관해선 석사급이신 분 오만성. 밖에서 X 손으로 X 표시.
0: 아 예, 제 스타일이네요. 예.
1: 요즘 만성님 덕분에 극장이 만석이라고.
0: 아 예. 아니 근데 진짜 최강희 씨가 클로저에 출연하시게 되면서 그 진짜 객석이 가득 메워지고 있습니다.
2: 맞아요.
0: 최강희 씨 파워인 것 같아요.
1: 최근에 전참 씨 나가서
0: 네.
1: 그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오셔가지고 또 더 네. 많이 극장을 메워주고 계신데 우리 또
0: 네.
1: 내일
0: 네.
1: 라디오스타 만성님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0: 아 맞습니다. 네,
1: 네.
0: 그러네요.
1: 우리 홍보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덕분에.
1: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또 더 좋은 대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0: 네.
1: 노래를 듣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좀 많이 소개해보고 싶으니까 모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 네.

0: 일단 오만성님 배우 분이 신청해 주시고 네, 곡 먼저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영화 좋아하시고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1: 오늘 무슨 음악을 좀 들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오늘 연극 클로저 얘기를 좀 나누니까 클로저에도 좋은 음악들이 많거든요. 좋은 노래들 많아서 클로저에 나오는 노래 중에 그 데미안 라이스의 블로서스 더터라는 곡이 있거든요. 아주 감미로운 음악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아, 이 노래였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그곡 준비해봤습니다.
0: 이곡 듣고 오겠습니다.
2: And so it is just

0: for you. I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till I find somebody.
1: 네, 오만석 배우님 추천곡 클로저 하면 이 곡이죠.
2: 네.
1: 영국에 못 들어서 좀 아쉬운데 데미안 라이스 더 블러스 도터 들으셨습니다.
2: 아, 근데 너무 좋은 게 이 네. 곡을 완곡을 틀어주시네요.
1: 그렇죠. 여기 네. 라디오니까.
2: 아, 너무 네. 좋은데요. 중간에 보통은 이제 듣다가 넘어가는데 네. 아, 네. 그래요. 저희 얘기 나누면서도 계속 음악이 들리는데 네. 이게 완곡을 네. 오랜만에 완곡했습니다. 네.
1: 오랜만에 완곡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최강의 영화마 오늘은 사랑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대담한 얘기 연극 클로저의 두 남자 주인공 배우 오만성님 이도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2: 네.
1: 레리 댄과 본인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클로저 속 인물들 가운데 누구와 가장 닮았는지, 이게 뭘까요?
2: 저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닮은 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 근데 만성님이 네. 연기하실 때는 레리가 되게 사랑꾼이던데.
2: 그래요?
1: 막 사랑이 네. 뚝뚝 떨어지던데.
2: 아, 그래요?
1: 네. 아니에요?
2: 그런가? 그렇죠. 예.
1: 네. 왜냐면 사랑을 좀 공허함을 느껴야 되는데 만성님하고 네. 연기할 때는 사랑을 받는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 만성님 네. 그 레리랑 싱크로율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극 중에서 누구랑 가장 싱크로율 있나?
2: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누가 한 스푼, 누가 한 스푼인가요?
2: 네, 네. 정말 조금씩 조금씩만 있는 것 같아요.
1: 누구야 너?
2: 이거 나랑 네. 닮은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해 보면.
1: 그럼 만성님은 사랑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여기 네 명이랑 다 닮은 게 없으면
2: 어떤 스타일이지?
1: 네.
2: 아주 닮지도 않았지만 네. 또 없는 것도 아니지. 조금씩 예, 대내 모습도 있고 예, 네. 물불 안 가리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1: 벤이었던 적은 있어요, 과거에?
2: 있었죠, 그럼요.
1: 앨리스였던 예. 적도 있고.
2: 그럼요. 예. 다 조금씩 다 있는 거.
1: 오래 살았다. 저도 그래요. 저도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2: 네네네.
1: 그러면 도윤님은?
3: 저는 처음에 봤었을 때 저도 똑같이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면
1: 네.
3: 0%라고 생각을 했고.
2: 네.
1: 그러면서 그쵸, 처음에는.
3: 네. 그래서 뭔가 좀 공감보단 이해로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1: 맞아.
3: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2: 네.
3: 점점 이제 저를 좀 더 녹여내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도 네. 지금은 한 30%는 되지 않을까.
1: 30%. 네. 아, 그 30%가 어떤 거예요?
3: 그냥 어쨌든 수승을.
1: 순수한 거?
3: 네.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네. 어떤 다른 가식거리 다 제외하고
2: 네.
3: 순수하게 난 이 사랑이 좋아해 집착하고 목매달리는 모습이 제가 좀 많이 녹여내고 싶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 제가 봤을 때 도윤 씨는 30%가 아니라 한 70% 정도 녹아들은 것 같아요.
1: 아,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2: 네, 무대 위에서 진짜.
1: 네. 왜? 진짜.
2: 네,
1: 근데 연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2: 네, 네. 저는 뭐 가끔 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가락동의 수산물 시장에 있는 화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도윤 씨한테 느껴요.
1: 느껴요.
2: 예. 네, 네. 그 진짜 팔딱팔딱거리면서 그 순간에 막 거기서
1: 만성님이랑 연기할 때는 이렇게 네. 안기고 싶은 안정감을 느낀다면 네. 도윤 님을 보고 있으면 네. 정말 그 느낌을 느껴요. 네. 이게 진짜 태어나서 아장아장 송아지 되게 기다란 송아지가 걸음만 네. 하려고 딱 갑자기 막 달리는 느낌.
2: 네.
1: 맞아요. 그런 거 느껴요.
2: 네.
1: 아, 그렇습니다.
2: 네. 아, 그리고 지금 네. 라디오긴 한데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제일 1열에서 지금 도윤 씨 직관하고 있거든요.
1: 가끔 멍 때리게 되죠.
2: 아, 그러니까 야,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1: 저도 이렇게 밝은 데서 제대로 본 적 없어서 약간 네. 조각 멍 하게 되네요.
2: 그러니까요.
3: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을 봬도 그래요.
2: 아유.
1: 거짓말도 잘하죠.
2: 왜? 네?
1: 아니, 이분은 순수한 분이시니까 네. 정말로. 네. 그리고 만약 내 딸이 안나예요. 캡틴코리아님. 두 분은 레디와 네. 아니, 내 딸이 앨리스라고 해도 되겠다.
2: 네.
1: 두 분은 레디와 댄 중 누구를 만나길 바라시나요? 그럼 여기 하여튼 뭐 여동생이나
2: 네. 네,
1: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딸이나.
3: 저는 만약에 네. 제 여동생이나 아니면 딸이 둘 중 네. 선택하라고 한다면
1: 네. 네.
3: 전 레리.
1: 왜요? 왜?
2: 아까 좀 많이 녹여 들어갔다고 했는데

0: 있다?
1: 네, 곁에 있어주기도 하고 네.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더 섬세하니까 그리고 이 약간 연륜에서 묻어나는 여유가 네. 사람을 좀 편안하게 네.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대는 네. 이제 제 딸 아니면 네. 여동생한테 상처만 주고 도망갈 것 같아서
2: 그쵸. 근데 여기서
0: 계속 순수하니까
2: 실제로 레리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대는 나이대가 비슷하다
1: 만약에 여동생이나 딸이 좀 완전 어린 편이면 네. 그래 아예 댄을 만나봐라.
0: 한번 만나봐라. 네.
1: 한번 만나고 데워야지 안다. 데워봐야 안다.
2: 댄을 네. 만나서 댄을 레리처럼
0: 그러면은
2: 교육시켜가지고
0: 만성님은요?
2: 저도 레리일 것 같아요. 레리 같은 남자 만나 차라리.
0: 다들 그럴 것 같아요. 댄 네. 같은 사람 한번 어렸을 때 만나고 네 레리 만나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로저란 작품을 두고 이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욕하면서 보게 되는 마성의 영화.
2: 맞아요.
0: 그만큼 얘기거리가 될 만한 대사들이 이런 대화가 할 네. 만한 게 많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이번에는 연극 클로저 속 대사들로 두 분의 연애 타입을 좀 엿보라고 합니다. 리리와 된 대사는 두 분이 이제 직접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기
0: 첫 번째 네. 안나에게 앨리스와 있었던 걸 고백하는 레리의 대사.
3: 말하면 당신이 나 버릴 것 같은데 속이고 싶지 않아서요. 사랑하니까.
0: 하면서 네. 앨리스와 사실 바람 핀 건 아니죠. 헤어졌긴 하니까.
3: 네네네. 네,
0: 네. 근데 하여튼 그 댄의 여자친구였던 앨리스와 만남을 했다는 것을.
3: 네.
0: 아니지. 네, 안나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3: 네,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뉴욕에 출장 갔다가 네, 잠깐 한눈 팔았다. 이제
0: 맞네요.
3: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네, 네. 네. 그게 참 이게
0: 네.
3: 솔직하게 본인의 과오를 다 얘기하는 게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1: 어렵죠.
3: 뭐, 만약에 뭐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다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만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게 서로가 나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3: 모르는 게 약이기도 할 수 있으니까 아는 게 병이기도 하고.
0: 그럼 만성님은 네. 사랑한다는 이유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건 용납이 된다.
3: 저 고민입니다.
0: 네, 예. 웬만하면 요리조리 피해 가야죠.
3: 거짓말하지 않는 선에서 안 할 수 있게.
0: 네. 네, 레리는 이제 먼저 자진냅새 하는.
3: 그렇죠. 예.
0: 네. 두 번째 연극 마지막 대사에 나오는 댄의 대사.
3: 네.
1: 있잖아. 앨리스가 나랑 사랑에 빠진 이유가 내가 식빵 끄트머리를 잘라서랬거든. 근데 사실 그날 하루만 그런 거였어. 식빵을 들고 있다가 찢어지는 바람에.
0: 앨리스가 그 도윤이 맡은 댄 역할에 사랑에 빠진 이유가 식빵 끄트머리가 잘라내서였다고 하는데
3: 그런 이제 식빵 끄트머리를 잘라내고 먹을 정도면 상당히 섬세하고 네. 되게 그렇죠. 뭔가 잘 챙겨주고 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모습만 봐도 사랑에 푹 빠진 건데
0: 네.
3: 사실은 그날 하루만
1: 맞아요.
3: 우연에 의해서 했던 맞아요. 건데
0: 근데 그 전에 둘이 네. 이제 신호등에서 멈춰 섰었잖아요.
1: 네.
0: 저는 이 대사 보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구나. 그냥 뭐 이미 뭐 좋구나. 저 사람이 이유가 없이 좋구나.
1: 네.
0: 라는 생각했어요. 두 분은 의외의 모습에 꽂혀서 누군가를 좋아했던 적 있나요?
1: 의외의 모습
0: 그러니까 뭐 머리 넘기는 게 예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반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3: 네.
0: 뭐 넘어지는 게 엉뚱 맞아서 귀여워서 뭐라든지
3: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0: 도윤님은 어떻게 사랑에 빠지시나요?
3: 아직 팔딱팔딱 거리시니까
1: 저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0: 네.
1: 어느 순간부터 신경이 쓰이는 지점이 생기게 되면은 약간 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데
0: 그냥 젖어들듯이
1: 네 젖어들듯이 좀 빠져드는 편인데
0: 네.
1: 그러다가 한 번쯤 되게 웃을 때 화사하게 애기처럼 웃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3: 지금 갑자기 그 세포들이 다시 깨어나면서 기억이 나기 시작한다.
0: 이게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지 물어봐. 대답해가지고
3: 잘 웃어주는

0: 여자.
1: 맞아요.
2: 남자들은 대부분 잘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이상하게 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잘 웃어주고 잘 대응해주고 응대해주고.
1: 맞아요.
0: 얼마나 고마워요.
2: 아, 네. 웃는 모습에 빠지시는군요. 근데 뭐 도윤님 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자면 도윤님 약간 강아지상 좋아하신다고.
1: 아, 아 근데
2: 맞나요? 제가 들었던 거 맞나요?
1: 네, 한창 네. 모르겠어요. 강아지상도 고양이상도 그냥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2: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1: 네, 근데 원래는 강아지상을 네. 되게 네. 좋아했었고 네. 강아지상인 분들이 웃을 때 뭔가 제 취향이었던 것 같은.
2: 약간 무장해제시켜주는.
1: 화사하게 강아지처럼
2: 네. 맑게
1: 네, 애기처럼 웃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2: 네. 그럼 만성님 네. 여쭤볼까요?
0: 뭘요?
2: 어떤 상 좋아하세요?
0: 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2: 그냥 잘 웃어주는 여자.
0: 아, 네네.
2: 잘 웃어주는 사람 고맙다.
0: 네. 얼마나 감사해요.
2: 아니,
0: 네. 저는 또 보통 그 아재 개그 많이 날리는 편이니까 좀 이렇게 잘 웃어주시면 아 너무 감사하죠.
2: 그거 웃어주는 거 진짜 사랑이에요.
1: 네. 아 인정.
2: 네. 이번에는 이도윤 씨가 사랑하는 영화 음악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을까요?
1: 제가 오늘 준비해온 곡은 이제 원래 이게 조블랙의 사랑의 영화에 들어가는 OST는 아니고 클립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노래 제목은 Just Two of Us입니다.
2: Just Two of Us?
1: 네. 근데 이게 이제 원곡자가 아니라 커버 버전이어서 듣는 사람들은 좀 생경할 수도 있는데 제가 클로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장의 안나를 맨 처음 마주하고
2: 안나랑요?
1: 네. 네. 다가갈 때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0: 떠올리기 위해서
1: 네. 조블랙의 사랑에서 여기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엄청 눈빛이 우주에 들어갈 듯이 엄청 깊거든요.
0: 네.
1: 근데 아, 저 정도 눈빛이면 안나한테 설득력이 있겠다. 나는 욕심에 제가 항상 연습실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를 듣다가 네. 들어가서 연습을 했죠.
2: 여러분 도윤 배우님 나오시는 그런 날에 앞에 일렬에 앉으시면 이 눈빛 보실 수
0: 그렇죠.
2: 있습니다. 저 봤어요. 봤어요.
0: 네.
2: 네, 이 곡 듣겠습니다. Just Two of Us, Kawaii 45, Sweet Cocoa가 부릅니다.

0: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0712님, 오만석 배우님, 제가 오래전에 해화동 중국집에서 일할 때 주문하신 메뉴 말고 짬뽕으로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죄송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먹겠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뜬금없지만 반가워서 문자 남겨봅니다.
1: 아, 진짜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0: 네, 충분히 그러셨을
1: 네,
0: 거예요.
1: 맞아요. 어쨌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시간 정말 무슨 일이에요? 두분 가실 시간이에요,
1: 아,
0: 이제.
1: 벌써요?
0: 최강의 영화마 오늘은 클로저 두 주인공 오만석 이도윤 배우님과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오셔서 어땠는지.
1: 아, 저는 사실 CBS 방송국에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근데
0: 네.
1: 너무 그 스튜디오 오니까 막한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고
0: 네.
1: 다음에 다시 한번 좀
0: 아,
1: 불러주시면 네,
0: 진짜요?
1: 한번더 오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0: 와.
1: 네.
0: 도윤 배우님.
2: 아, 저는 살면서
0: 네.
2: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처음 느껴봤습니다.
0: 네.
2: 뭔가 정말 쉴새 없이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끝난다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아쉽고.
0: 그러면 도윤 배우님도 나중에 목소리 너무 좋다고 청취자분들이 난리가 아닌데 다음에 스페셜 DJ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어요?
2: 아, 그럼요. 저는 당연히 불러주시면 언제든.
0: 와.
1: 아, 근데 진짜 목소리 몰랐는데 너무 좋네.
0: 네.
1: 네,
0: 진짜 그런 것
2: 감사합니다.
0: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는데요. 그 좋은 목소리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많이 찾아달라고 해주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2: 네, 오늘 이제 강희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덕분에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 보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해화 이제 S24 스테이지 2에서
0: 네,
2: 항상
0: 극장에.
2: 뵐수 있으니까요. 네, 또 다시 금방 앞에서 인사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1: 네. 우리 최영음 청취자 여러분, 최영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연극 클로저도 12월 초까지 하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고 또 무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네, 두분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0: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최영음에서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연극 클로저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안녕 낯선 사람, 런던 한복판에서 첫눈에 반한 순간 시작된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대담한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그대 별처럼 시사회도 초대할게요.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빛이었던 두 사람의 15년에 걸친 사랑의 궤적을 그린 러브스토리예요. 시사회 날짜는 23일 금요일 저녁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클로저 또는 별처럼 이렇게 달고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본인 성함도 꼭 넣어주셔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최영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3: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4: 끝내
3: 들었어요.
4: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5: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6: 그런
5: 있나요?
6: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9: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두 분 보내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걸 처음 체감하네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두 분, 이도윤 배우, 오만석 배우님이 둘 다 좋아하시는 영화예요. 비긴 어게인 중에서 애덤 르바인 로스트 스타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브랜드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면 우리 일상에서도 작은 끄트머리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나뭇가지의 끝이나 나무의 꼭대기인 우듬지를 뜻하는 말초라는 말은 사물의 맨 끄트머리나 하찮고 사소한 일을 비유할 때 쓰이곤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부분일 때가 많죠. 특히 쌀쌀할 때 우리 몸에서 체온 손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 손과 발 같은 사지의 끝부분, 말초부입니다. 밖을 나설 때 스카프를 두르거나 목이 긴 양말을 신으면 찬 공기를 막아줘서 온기를 지킬 수 있어요.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죠. 말초는 몸의 가장 끝에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끄트머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사소하거나 하찮은 게 아닌 것처럼요. 우리 몸의 체온을 지켜주는 말초 부위처럼 가장자리와 끝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줄 때가 많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프란츠 레할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가운데 Deines mein ganzes Herz,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와 랄프 바이커트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쌀쌀해질수록 손끝이나 발끝처럼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곳부터 추위를 느끼게 되죠. 생각해보면 일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말보다 작은 어떤 그런 위로들에서 배려들에서 더 위로를 받고 또 제때 밥을 챙겨 먹고 따뜻하게 입고 피곤하면 좀 쉬어주는 것처럼 이런 사소한 것들이 또 우리를 지켜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 몸의 끝도 잘 챙기시고 평소 그냥 지나쳤던 그런 내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 끝을 그런 구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디어헌터 가운데 카바티나 보내드렸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강소영님이 아이들 챙기느라 늘 가장자리로 미뤄두는 존재가 남편인 것 같아요. 간밤에 작게 다퉈 마음에 걸렸는데 저녁에 소주 한잔 하라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이는 중입니다.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잊게 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해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그쵸, 자식들한테 밀려서 뭐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조금 좀 소외감도 느껴지고 서운함도 느껴지고 하시는 아빠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구석에 밀려있는 남편분들 오늘 한번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맛있겠네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차트리안의 관현악 모음곡 가면무도회 가운데 왈츠 보내드립니다. 네메예르비가 주현은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람 하차트리안의 관현악 모음곡 가면 무도회 가운데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네메이르 비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희님이 이 곡 들으시면서 아름다움과 불안이 함께 춤추는 듯한 선율 이렇게 남기셨는데 우리 야당님들은 정말 음악을 듣는 그 감성이 남다릅니다. 글도 너무 잘 쓰시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읽었답니다. 또 오늘은 멀리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아비르님은 방글라데시에서 듣고 계시다고 소식 남기셨고요. 달콤 여우님은 남고비 사막 여행 중이라고 지금 친구랑 후배랑 몽골 남고비 사막 여행 3일차라고 주셨습니다. 광활한 자연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찔끔 난다고 하셨는데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안전한 여행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은 익어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함께 있는 계절이다. 단감은 가을볕 아래 서서히 익어가고 나무는 잎을 떨구며 시냅으로 몸을 비운다. 가을은 무언가를 더하면서 또 덜어낸다. 가을을 건너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한쪽은 홍시처럼 농익고 다른 한쪽은

낙엽처럼 떠나가기도 한다. 언뜻 반대되어 보이는 두 현상이 가을에는 동시에 일어난다. 익어가며 더욱 짙어지는 것이 있고 떨어져 나간 뒤에 생긴 빈자리로 인해 더 눈에 띄는 것도 있다. 여름 내 우리를 감쌌던 뜨거움과 습기가 거치고 나면 높고 맑은 하늘 아래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습을 나타낸다. 이사하며 데려갈 물건을 추리고 사라진 집의 마당을 지키던 감나무를 떠올리고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며 지나간 사랑을 되돌아본다. 버릴 것을 고르는 동안 무엇을 끝내 버릴 수 없는지가 드러나고 떠나보낸 다음에야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중에서도 가장 또렷해지는 것은 기억이다. 기억을 돌보는데 마음을 쓴다. 한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하루를 더없이 소중한 순간으로 되살리고 잊고 싶지 않은 기억에는 닻을 단다. 단지 지난 것을 되새기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바라보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바를 깨닫는다. 기억을 쫓는 길에는 슬픔이 발자국같이 뒤따르지만 그것을 견디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누구는 가을 야구와 프로 배구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정성껏 자몽청을 만든다. 단감을 먹고 긴팔 셔츠를 꺼내 입고 레코드판을 건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친구를 만난다. 소박하고 구체적인 일상으로 슬픔을 다룬다. 슬픔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다만 슬픔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킨다. 잘 먹고 잘 걷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가만히 있기.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마저 하나의 방어가 된다. 고독과 우울이 한껏 농익어 심장 위로 쿵쿵 떨어질 때 우리는 책을 가까이 한다. 쓰는 이가 저 고독과 우울의 무게로 금이 간 심장을 내어보이면 읽는 이는 그 틈을 들여다보며 거기에 자신을 포개어본다. 우리는 모두 상실을 겪고도 살아가고 떠나보낸 뒤에도 다시 사랑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이들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틈이 있기 때문일 테다. 우리의 가을이 맘껏 금이 가길. 기도 균열이 넓어져 길이 된다면 우린 만날 것이다. 잊고 떨어지고 다시 남는 것들과 함께 그랬으면 좋겠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영화 가을의 전설 OST 가운데 The Ludlows, 제임스 호너의 음악이었습니다. 배로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손주바보님은 제가 듣고 싶었던 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성동혁, 최시온, 차유호 등 17명의 작가가 함께 쓴 책 슬픔을 방어하기엔 방어가 최고

회사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을은 익어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함께 있는 계절이다. 저는 이 첫 문장부터 딱 마음에 꽂혔어요. 무언가를 떠나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소중했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일 때가 있죠. 저는 또 이 슬픔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참 좋았어요. 슬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잘 먹고 걷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또 친구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슬픔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 하, 그래요. 슬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슬픔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채워넣는 거죠. 가을에는 익어가는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할 것과 이제는 놓아주어도 될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이 계절을 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가운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 그리고 알렉산더 빌루마니스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빌루마니스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그리그의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4권 작문호 47을 마무리하는 7번째 곡을 만나봅니다. 제목은 엘레지입니다. 엘레지는 뭐 애가 혹은 비가라는 뜻인데요. 조용히 노래하듯 이어지는 선율의 쓸쓸하고 애잔한 정서가 배어있는 작품입니다. 4권에서는 즉흥적인 왈츠부터 서정적인 멜로디 또 노르웨이의 민속 춤까지 다양한 표정의 음악을 만나봤는데요. 그 마지막을 이렇게 차분하고 사색적인 곡으로 끝맺습니다. 그리그의 엘레지,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들어봅니다.

정말 이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4권 47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곡 엘레지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브람스의 왈츠 15번 A플랫 장조입니다. 이 곡은 9390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많이 듣던 번호죠. 9390. 에리카 모리니의 바이올린, 미카엘 라우하이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브람스의 왈츠 15번 보내드렸습니다. 에리카 모리니의 바이올린, 미카엘 라우하이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움브라 마이프,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이동규가 노래하고요. 얀 첼르페키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가 함께 연주합니다.

텐데레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정다운 나무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노래 얀 찰리페키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로사바야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예쁜 가을 하늘 보며 생방으로 아름다운 음악 들으니 참 좋네요.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퇴근 후 저녁 시간 호수 산책하면서 듣는 애청자인데 한국으로 휴가 와서 듣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 하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사과랑 김치찌개, 굴 순두부 많이 먹고 매번 제 방으로만 듣던 와글와글 퀴즈도 참여하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방으로 또 고국에서 들으시니까 특별하시군요. 오늘 퀴즈 꼭 참여하십시오. 자, 오늘 1부 마지막 곡은요.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11번 D장조 가운데 2악장 운 포크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죠. 마르타 레이치의 피아노, 유역 펠버가 지휘하는 비텐베르크 캄모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병률 시 노양심곡 꽃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물이 함께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파젤사의 피아노 리사이트 열립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파젤사의 작곡의 새로운 삶, 재즈 판타지 등을 들려줄 예정이죠.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하슬라 국제예술제 피날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아드리앙 페리슝 지휘,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협연으로 뱅상 댕디의 프랑스 산골 선율에 의한 교향곡, 드뷔시의 바다 등을 연주하죠.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강릉아트센터 사임당 홀입니다. 문화예술복합공간 평창동 1번지 아트하우스의 개관기념 살롱 콘서트가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리사이틀로 열립니다. 게스트 아티스트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함께하죠.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1시 평창동 1번지 아트하우스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레미아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 보내드렸습니다. 트럼펫은 모리스 앙드레 그리고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신혜숙님의 신청곡인데요. 조르다니의 까로미오벤 나의 다정한 연인,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노래, 그리고 호세 테레도 실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조르다니의 까르미오벤, 나의 다정한 연인,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호세 테레도실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신혜숙님의 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도 내국의 힌트막이 가리키는 하나의 단어인데요. 곡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정답이 또렷해집니다. 자, 몇 번째 힌트에서 맞히실 수 있을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막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사버플루트 마술 피리 가운데 자라스트로의 아리아 In diesen heiligen Hallen 이 신성한 전당에서는 보내드렸습니다. 아, 낮고 깊은 음성 베이스 바리톤 마르코 스핑크의 노래였고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자, 이 깊고 낮은 베이스의 목소리는 신전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자라스트로입니다. 그가 지키는 신전에는 이성과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이 모여드는데요. 즉흥적이고 분노에 찬 밤의 여왕의 라이벌인 이 자라스트로가 상징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퀴즈를 내기 위해서 이 힌트막을 준비하신 우리 이덕우 PD님이 참 이것스럽습니다. 자, 두 글자의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막도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12세기 독일의 수녀이자 작곡가였던 힐데가트 폰 빙헨이 작곡한 대표적인 중세 성가 보내드렸어요. 그레고리안 성가 계열의 단성 성가였는데요. 모노포니 음악이죠. 오 비르투스 사피엔티에, 중세 음악 전문 앙상블 세쿠안티아의 노래였습니다. 오 비르투스 사피엔티에. 자, 라틴어로는 오 이것의 힘이여라는 뜻입니다. 사피엔티의 뜻이 오늘 퀴즈의 정답인데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어려워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혹시 이 두 곡으로도 이미 정답을 아신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세 번째 힌트 막 듣고는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힌트 막 보내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고요. 주빈 메타가 주연은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퀴즈의 세 번째 힌트 음악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세요? 아내에게 배신당한 왕이 있었어요. 그 뒤로 매일 밤 새로 아내를 맞아서 다음날 아침이면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헤라자데라는 여인이 스스로 왕의 곁으로 가요. 그리고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죠. 가장 궁금한 대목에서 딱 멈추고 왕은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처형을 하루 또 하루 미루게 되고 그렇게 천 하룻밤이 흘러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천일야화, 우리가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죠. 이 아름다운 여인 세헤라자데의 이것이 정말 돋보이지 않나요? 결국에는 목숨도 건지고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칼도 힘도 아닌 이야기 하나로 말입니다. 그녀가 가진 무기, 가장 강했던 무기는 바로 이것이었죠.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경험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지식과도 비슷하지만 지식 그 자체는 아니고요. 현명한 선택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우리말로는 사랑니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니를 영어로는 사랑니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의 이라고 합니다. Wisdom Tooth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Wisdom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말로 무엇일까요? 또 유명한 또 여성의 이름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명한 분들도 많아요. 혼성그룹 샵의 멤버로 데뷔한 뒤 솔로 가수와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두 딸 테리, 엘리의 엄마 이땡땡씨, 개그우먼이자 방송인 박준영의 아내 김땡땡씨, 그리고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로도 함께했던 배우 한땡땡씨. 네, 아마 주변에 이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에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웠지만 자, 이 대목에서는 아주 쉬워지셨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 힌트막은요. 헨델의 대관식 찬가 가운데 사제 자독 준비했습니다. 1727년 영국 조지 2세의 대관식을 위해 쓰인 곡으로 지금까지도 영국 대관식마다 울려 퍼집니다. 음악 속 사제 자독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왕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시죠? 솔로몬의 이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헨델의 대관식 찬가 가운데 사제의 자독을 사이먼 프리스턴의 오르간, 트레버 피녹이 주연한 잉글리시 콘서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콰이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 우리 송수경님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지식을 채우기에는 급급했으나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삶의 경험과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지혜로워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지식과는 또 다른 것이죠. 지혜가 참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 호명할게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2618번님, 또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921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주신 1933번님 세 분은 모바일 쿠폰 받게 되십니다. 세 분 다 정답 지혜 맞춰주셨네요.

그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네, 오늘 어려웠나요? 아, 퀴즈가 좀 지적인데요. 이어지는 곡은요. 미네르바의 가을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헨델의 파사칼리아를 요한 할볼센이 편곡을 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사칼리아와 사라방드 준비했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핑커스 커만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아유, 라이브 음원이었네요. 저는 들으면서 라이브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마지막에 박수 소리가 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원래는 헨델의 음악인데요. 아, 요한 할볼센이라는 작곡가가 이 두 대의 현악기가 아무 반주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곡을 해놨죠. 굉장히 자주 연주됩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또 비올라와 첼로가 함께 연주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두 명의 스트링 연주자가 무대에서 뭐 피아노 반주나 아니면 오케스트라 반주 없이 이렇게 완벽한 화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드라마틱한 곡이어서요. 사랑받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핑크 주커만의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주커만은 원래는 바이올리니스트지만 비올라도 연주하고 또 지휘도 하는 아주 만능 음악가죠. 미네르바 가을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곡 더 듣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밀레 케르빈인 코로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곡인데요. 테너 카를로 베르곤지가 노래합니다.

0: 프란스 페터 슈베르트의 밀레게르브닌 코로, 우리에게는 자장가로 익숙하죠. 테너 칼로 베르곤지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프란티셰크 드라들라의 수브니에 추억 준비했습니다. 데이빗 김의 바이올린과 까일니와의 피아노 연주고요.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0: 1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니 감사드립니다. 차마 할 수 없었던 말도, 어쩔 수 없어 터져나오는 한숨도, 주님 앞에 서니 모두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품어주며 살게 하소서.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37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하늘 보좌 떠나서 박동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이현주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아가 8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재호의 음성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326장 보내드리고요. 십자가 그 사랑 명제 홀리보이스 박나면의 솔로곡으로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픈 곳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문상국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산바다님께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청해 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박운성님의 신청곡 인내하신 구세주여 트루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에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816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찬양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샬롬 하고 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공휴일과 또 주말 있었는데요. 그동안 요셉님께서도 이른 새벽 잠이 깨어 찬양 소리를 들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보내주셨고요. 은총님께서는 샬롬 샬롬, CBS 조이포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새벽 역에 깨게 되는데 찬양 방송이 24시간 흘러나오니 종일 들어도 새롭고 은혜롭습니다. 저요, 유익한 방송이라 생각 들어서 정기 후원 신청했답니다. 참 잘했죠? 힘내라, 힘! CBS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CBS 조이포유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24시간 찬양 방송으로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님, 날마다 새벽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만나는 반가운 모든 님들, 인사, 기도, 찬양 모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소소원 안갱님께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저께가 아이의 생일이라고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날들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암님께서도 승빈, 유빈, 주님이 주신 아들들 치유의 손길로 안수해 주실 줄, 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중보기도로 요청하셨어요. 30년 이웃사촌 아들과 동갑인 31살 청년이 갑자기 신장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 믿는 집안인데 너무나 간절해서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청년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814번,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옵시고 목사님과 가족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청해 주셨어요. 이 곡 소망의 바다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스태핑님께서 신청하신 향기로운 나무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 있을 선교대회에 저희들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꽃마리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박종호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다윈님께서 아내와 군산 선유도에 다녀왔는데 김제평야의 너른 황금벌판이 장관이었습니다. 널분들의 익은 곡식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천등산님께서도 풍성한 가을거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같은 곡 청해주셨어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널분들의 익은 곡식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아롱별님께서도 가을이 돼 논과 밭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지인께서 밭에 심어놓으신 고구마를 수확하고 왔는데 하루 반나절 허리 굽혀 고구마 캐기 너무 힘이 드셨다고 농부님의 수고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정해주셨는데요. 최은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7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은 주님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면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다면 아마도 중풍병자는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민원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 우리 인생의 지엽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 주 예수 넓은 사랑, 서울시립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김정승의 음성으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작은 자님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밝은 미소님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둘리 형사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들어오셨고요. 옥상 딸기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소서. 사소한 감정에 나 자신을 소진하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해 주셨고요. 9167번께서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진행을 해온 이수영 씨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예숙님, 이제 금요일이면 사랑하는 딸이 배우자를 만나 내 곁을 떠납니다. 살뜰하게 말을 잘 못해 가끔 토닥거리는데 뭐라고 다정한 말을 해줄 수가 없네요. 엄마가 잘 표현을 못하는 이 마음 알겠죠? 서로 존중하고 잘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알죠. 그럼요. 따님은 다 알죠. 그 마음 헤아리면서 따님도 어머님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설레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축하의 마음 담아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마커스 커뮤니티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이어서 샬롬 교님 직장으로 가는 첫 발걸음 주가 함께 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보내드릴게요.

초승달이 돋을 때면 남몰래 소원을 빌곤 했죠. 초승달이 점점 자라 환한 보름달로 차오르면 불안하게 요동치는 제 마음도 저 둥근 달처럼 고요하고 잔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보름이 되어도 저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고 산짐승 울음처럼 깜깜한 금음으로 사위어만 갔죠. 그래도 새로 초승달이 돋으면 다시 설렜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 초승달이 보름달로 차오르기 전에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안소영의 당신에게로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다 말할 순 없어도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황유리님께서 청하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곡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여 어린 사슴이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고란초님, 이번 주는 야간 근무하시는 중가 봐요. 격주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니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 들으며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 받고 싶습니다 하셨나요? 박인수의 음성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청해 주셔서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CGM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거리.

0: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열치님이 정하신 김현진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부모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맺힌 이슬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닙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워진 풀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인데요. 그러니까 없던 물이 생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이슬처럼 누군가의 수고도 그렇고요. 또 무심히 받았던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런 숨어있는 고마움을 하나씩 발견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네요.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그러게요. 할로가 내일인데 오늘 방송을 열며 이슬 이야기로 시작을 했네요. 뭔가 연휴가 있다 없다 해서 그런지 제가 요일 감각이 무너진 건지 아니면 시간이 빨리빨리 흘렀으면 좋겠는 건지 어여쁜 자연님 찬양 들으면서 두부 새우젓찌개와 또 소시지 볶음하면서 듣습니다. 어머나 아침부터 맛있는 걸 많이 하시네요. 지금 여기님 고향집 2층 창가에서 먼 동 트는 하늘을 보며 함께합니다. 조금 후에 알밤 주우러 나갑니다. 예, 요새 떨어진 밤 줍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우리 애청자분들의 아침 풍경이 궁금합니다. 이쪽에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 제주꾼님. 닉네임이 재밌어요.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불같이.

가을 아침에 듣는 단조풍의 찬양이 굉장히 힘있고 단단하게 또 한편으로는 그윽하게 귀에 들어오네요. 커피로 따진다면 달디단 설탕 커피는 아닌 것 같고요. 진한 에스프레소 같습니다. 방금 흐른 두 곡은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리고 O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였습니다. 7515번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이 문자를 받고 반가웠어요. 찬양 사역하는 크룩스 멤버라고 하셨어요.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원어 찬송을 선곡하는 프로라서 우리말 찬양은 틀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크룩스 찬양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청자라고 이렇게 직접 참여도 해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마음이 서로서로 통하고 있던 거구나.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힘 있는 찬양 신청하신 분 포미님,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청해 주셨는데 우리 CBS 음악 FM의 가족이죠. 가수 이수영님을 위하여 신청하셨네요. 12시에 만납시다. 이수영님의 아드님 쾌차를 위하여 십자가 군병들을 동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이미 기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음악 FM에 아이고 목이 잠겼네요. 우리 12시에 만납시다 인기 프로그램 DJ 이수영 씨가 이제 힘든 일이 있어서 잠시 방송을 쉬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싣는 곡으로 이 찬송 함께 하죠.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둘째 이음이가 어릴 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말이었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아이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했죠.

저는 잠들기 전에 아이 옆에 누워서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친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음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헬라어 크레스튜에타이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친절한 마음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선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음이가 형에게 함부로 말할 때면 우리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음아, 친절하게 말해줘. 아이도 머쓱한지 씩 웃곤 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을 말했는지만큼 어떻게 말했는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랑 없이 건네지면 사랑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날 아이에게 배운 사랑의 언어는 단순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아멘.

0: how great you are.
1: 오늘은 아침 기온이 쌀쌀하게 느껴지네요. 계절의 흐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서 살아요. 빗자리 2500번으로 오셨어요. 최낙기님, 바람이 잠잠하니 어제 이 시간보다는 덜 춥게 느껴져요.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 얼른 일어나시고 모두 환절기, 독감,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좋은 계절 우리가 일일 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들어야 한다. 매일 들어야 할 것 같고 이 곡을 매일 들어도 좋습니다. 좀 전 묵상 시간에 이어진 곡은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Von Guten Mächten, 선한 능력으로였습니다. 내 사랑 꿍이님, 뒤늦게 어플 설치하고 듣고 있어요. 환영해 주세요. 오늘 하루 무탈하게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잘 견뎌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사랑 꿍이님께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사연도 좋아요. 무탈하게라는 말 마음에 듭니다. 최고의 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세 야호를 외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저 조용히 잠잠한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일부를 닫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좋은 팝송, 인생의 힘이 되는 친구를 주제로 하고 있는 곡들이 많다. 어제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린 You've Got a Friend가 친구 1탄이었다면 오늘 노래는 친구 2탄이 되겠어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디온 워윅과 친구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친구란 그런 거지.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영원히 내 편이 돼주는 사람. 친구란 그런 거지. 네, 이 곡 남기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아요. 2부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입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영화 촬영할 때 배우가 대사를 틀리거나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리테이크를 합니다. 한 번 찍은 장면을 다시 찍는 건데요. 실수했다고 그대로 끝내지 않고 다시 해볼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리테이크가 필요한 순간이 많아요. 아침부터 일이 꼬였다고 해서 오늘 하루 망친 것도 아니고 어제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고 좀 다른 선택을 해볼 수도 있죠. 그 기회를 기꺼이 써보면 좋겠습니다.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캣 스티븐스의 Morning Has Broken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생방 준비하다가 옷에 물 잠깐 흘렸거든요. 흘리자마자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 오늘 왜 이러냐 였어요. 뭐 흘릴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하루를 통틀어서 아 오늘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어 왜 이러지? 했거든요. 우리는 흔히 아침 첫 느낌으로 그냥 하루를 전부 판단해 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리 너무 다 정해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0: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0: 사랑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명태.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주갑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차분한 느낌이 드는 아침의 노래가 좋네요. 설원초원님. The Cars의 Drive. 아담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엘튼 존의 다니엘은 074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0509님, 주디, 저보고 멘트한 거 아니죠? 좀 전에 딸 도시락 싸면서 계란이 떨어져서, 아, 오늘 왜 이러냐 했거든요. 진짜 이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 우리 되게 조심해야 된대요. 오늘 왜 이러냐 생각이 드셨다면 0509님도 리테이크 괜찮아요. 오늘 다 그럴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4116님 어제 주디가 알려준 자동 시작 설정으로 그대와 여는 아침 방송 켜는 거 성공했습니다. 와, 각시부꽃님도 그대 아침 알람이 울렸다고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보람 있네요. 다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아침을 함께 시작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신입이라고 환영해 주세요 하신 내사랑꿍이님도 뒤늦게 알아서 어플도 설치했어요 하셨는데 내사랑꿍이님께도 자동 시작 기능 추천드립니다. 전체 메뉴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 자동 시작 가시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레인보우 어플 켜질 수 있게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사랑꿍이님 한번 해보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아침도 살짝 춥네요.
1: 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1.9도로 많이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서울이 10도까지 떨어져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기록을 살펴보니까 10월 들어서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가장 빨리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이 각각 10월 19일과 10월 21일 경이었습니다. 올해는 2주 이상 빠르게 쌀쌀한 아침이 찾아온 상태여서 그만큼 건강관리도 서둘러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0: 네, 올여름이 워낙 대단했잖아요. 양산 막 40도 넘고 그래서 네. 여름 기세 눌려서 가을도 늦게 오는 거 아닐까 했는데 오히려 평년보다 빠르게 가을이 무르익고 있네요.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오늘도 종일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서 완연한 가을을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낮 기온이 좀 더 오르면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아침에는 평년보다 좀 더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가 24도, 부산이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평년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체온 조절하기 쉬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누리호가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서게 됐는데요. 종일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오 무렵부터는 바람도 비교적 잔잔할 것으로 보여서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11.9도, 부산 16도, 광주 11.6도, 대구 10.6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셀린디온의 I'm Alive, 그 전에 이자벨 아자니의 오하이오는 0270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실비아님 어제 불 지피고 잤더니 깨어나네요. 난방 드셨군요. 어디든 달려가고 싶은 날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실제로 8747님은 달리고 계세요. 50대 여자 러너입니다. 주디 방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목에 그 이렇게 정보 뜨는 워치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인증샷인데 무려 48분 23초를 달리셨고 7.5km.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소모 칼로리 538kcal 소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뛰시면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드실 거예요? 뛰시는 분한테 뭐 먹고 싶으신지 여쭤보네요. 2449님 해외 출장 잘 다녀와서 오랜만에 힘차게 출근하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차 적응 완료하셨나요? 조심히 운전하시고요. 2449님 신청하신 곡 존 K 패러슈트 준비했고요. 제레미 슈커의 Come Through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평범한 하루도 노래 한 곡으로 특별해질 수 있죠. 오늘은 이 노래에 마음을 맡겨봅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10월이 되니까 계절의 풍경이 참 선명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나뭇잎이 하나 둘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이 계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가 있죠. 10월의 주제가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가을의 여유와 설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곡. 우리의 하루에도 어느 멋진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같이 들어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을인가? 8664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짧고 굵게. 아, 가을인가? 가을입니다. 오늘 주디와 음악 코디, 주디의 코디송은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4726님, 편지 써서 어디론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노래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주디스 여러분들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 보내주셔서 두 곡으로 오늘의 음악 코디 완성. 혜민 아빠님은 큰딸 결혼식에서 아빠와 친구들이 축가로 불러줬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나오네요. 오늘은 마침 큰딸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축하합니다. 5061님, 주디, 제 딸이 10월생이에요. 우리 딸 시집 갈 때 이 노래 불러주고 싶어요. 아직 중학생인데 시집 못 보낼 것 같아요. 너무 이른 걱정을 하고 계신 5061님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향수가 많이 들어왔었고요. 뱅크 가을의 전설, 송창식 푸르른 날, 좋은 음악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또 코디송에서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윤도현 노래 추천해 주신 4726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시 45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아토믹 키튼의 타이리 사이 6460-7976님과 함께 듣습니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헐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빅스토리가 만듭니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4: 여행.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5: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4: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무미림이 곧 온다.
5: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무미림.
6: 평택고덕 무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8: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7: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11: 중화역 가까이
12: 새집이 라온.
11: 기다려온 서울 새집
12: 드디어 라온.
1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3: 소피아쩡님, 8시까지 출근해서 가는 시간 동안 잘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아쉽지만 소피아쩡님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김윤주의 그대와의는 아침 1부 마치고요. 트레인의 드라이브 바이 들으면서 남은 주디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모두 2부로 가시죠.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무력의 포터!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7: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서

0: 새롭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낮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섭니다.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데다 미국 국채금리까지 내려가면서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증시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거센 매도로 7,000선을 내준 반면 코스닥은 석 달여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가 파괴돼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A매치 151번째 경기에서 통산 59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차범근 전 감독을 넘어 한국 남자축구 A매치 역대 최다 득점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청년 미래적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으로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난해 주요 커피 제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이 10억 8,900만 개에 달해 5년 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2, 3, 4, 5, 6.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부산 24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피초이님, 오늘 저희 동네 고향 운동장에서 위켄드가 이틀 동안 공연해요. 구름처럼 팬들이 몰려와서 떼창을 부르면 저희 아파트까지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위켄드 노래 신청합니다. 해피초이님 신청하신 곡은 블라인딩 라이브.

0: 조이스님, 9631님, 그리고 저희 조카도 오늘 보러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금손님들,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예매하셨을까요? 정말 축하드리며 행복한 밤 보내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국형 우주 발사체 이것도 발사되는 여러모로 좋은 날입니다. 바로 퀴즈콕 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가 오늘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낮 12시 25분쯤에 발사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위성의 궤도 조건에 맞춰서 한밤중이 아닌 낮에 발사합니다. 발사 약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요. 발사 10분 전에는 자동 운용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형 발사체로 오늘 다섯 번째 발사에 나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누리호, 2번 아리랑호. 정답과 함께 우리 주디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일은 뭔지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께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무진의 누구 없소 체리필터 오리 날다. 오늘의 정답은 1번 누리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다섯 번째 우주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리호 뜻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세상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누리에서 따왔고요. 우주까지 확장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 누리호. 정답 맞추신 분들 7998님 택시기사인데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손님 카운트다운 중. 2711님 논산에 있는 아들 수료식이 13일 남았거든요. 매일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9311님 2028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식장 예약하고 새로운 출발로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2028년 내년인가? 아니에요. 내후년인데 벌써 식장을 예약하셨군요. 진짜 치열한가 봐요. 9161님 명퇴까지 4년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그래도 나의 퇴직 일자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건 능력도 있으신 거고 좋은 거죠. 홍지훈님 저는 어제 퇴사 선언하고 퇴사 4주 전 카운트다운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3이라 수능 43일 전 저희 집 카운트다운 고고 누리호 맞춰주셨고요. 지연이님 지금 진행 중인 저의 카운트다운은 갑자기 찾아온 병마와 잘 싸운 후 회복해서 1월 9일에 결혼하는 첫째 아들 결혼식 가는 겁니다. 잘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드님 결혼식 치르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6754님 꽃집 8년차 소상공인입니다. 오늘 예약이 10시에 있는데 새벽 꽃시장 들러서 숨만 쉬고 가는 중인데도 차가 막혀서 마음만 급해 1시간 더 가야 되는데 혼자만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너무 급해요. 제가 다 막 손에 땀이 지어집니다. 그래도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히 잘 가셔야죠. 자, 이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을 기원하면서 퀴즈코 보내드렸고요. 8시 2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희님 우리 집 셋째 딸 아, 혀가 이렇게 짧아지죠. 경희님 우리 집 셋째 딸 민정언니 57번째 생일 축하하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다이도의 땡큐 보내드릴게요.

김현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904님 신청곡이었어요. 롤링스톤스의 Painted Black, 그 전에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는 키드 8773 0592님 신청곡이었고요. 리오 세이어의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8968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574님 차량 수리로 정말 오랜만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 길입니다. 늘 신호 걸리기를 기다렸다 사연 보냈는데 오늘은 버스에 앉아서 느긋하게 보내봅니다.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좋네요. 평소에 늘 타고 다니던 차가 고장나면 진짜 전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안 하던 방식에서 또 새로운 즐거움도 이렇게 0574님처럼 찾을 수 있죠. 7370님 가을바람 맞으면서 출근 중입니다. 라디오 듣는 건 운전 중에 가장 큰 힐링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날씨 좋아서 차창 열고 운전하고 계신 것 같네요. 0203님, 숟가락 던지는 돌이 다 돼가는 아기와 주디 방송 늘 잘 듣습니다. 오늘도 육아 화이팅! 숟가락을 던져요. 노는 걸까요? 때 쓰는 걸까요? 아무튼 짜증날 것 같아요. 숟가락에 특히 뭐 이렇게 밥알이나 끈적한 이유식 이런 거 묻어있는데 던지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4123님, 여러 번 대입에 도전하는 아들을 아침에 데려다주고 혼자 오면서 매일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번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우주정거장에 도착하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아까 또 우리 누리호 얘기했는데 센스 있게 표현해 주셨네요. 그럼요. 친구처럼 느껴지는 주디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첫사랑의 실패만 안 했으면 저도 대학생 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느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저희 방송 수능 그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남일 같지 않게 수능 카운트다운 하면서 기다리고 또 맘 졸이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 남은 43일 건강하게 화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5359님 신청곡이에요. 스타일리스틱스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슬레이어 베이비 컴백 들으셨어요. 하늘땅 구름님께서 딸이 출산해서 사골 8시간을 푹 고아서 정성껏

기름 걷어서 갖다 줬더니 엄마 우리 이거 안 먹어 하더라고요. 상처받고 집에 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쁜 것. 요거 아주 그냥 원래 출산하면 철들어야 되는데 아직 철이 안 들었나 보네요. 이게 보통 정성입니까? 사골 8시간 곱고 그 기름 걷으려면 또 다 식혀가지고 하나하나 그거 다 떠내고 진짜 제가 다 속상하네요. 하늘땅구름님 커피 쿠폰 드립니다. 10월 7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스티비 원더의 에즈를 조지 마이클과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으면서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매우 느려서 좋은 게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강도로 달리는 운동, 바로 매우 느린 달리기인데요. 걷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단 10분간이라도 아주 천천히 달리는 겁니다. 걷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지만 걷지 않고 뛰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걸을 때는 항상 한쪽 발이 지면에 붙어있지만 달릴 때는 순간적으로 두 발이 모두 지면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몸과 머리도 걸을 때보다 리듬감 있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달리기 특유의 통통 튀는 상하 움직임인데요. 이 움직임이 클수록 운동 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반드시 힘들 필요가 없는 운동인 건데요. 내 기분도 좋게 하고 머리도 깨워주는 매우 느린 달리기.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